0: 롱바 너차 쇼네 쇼고 짱길레 레가비 싱레 쇼고 망아요블 데 쇼고 짱 존네 저티고베 데 총가노 티린 점은 자주시 과일 헤 쇼고 로보이노레 인 다시게 쩨짱라 존도 쪼골
1: 디고 지니치 통콩 비주 강리 시바다 담주 사진 짜장아 곤답자치 쪼무츠 쪼뜨시바다 리무지 쪼카나 요코다비 사자 비주시지 체르 쳔요바리에 산저 지치 동그샹 칸다 종조 첸저 치고발 합이 종조 냠디 사치토 조칸 종니 제니 제다니 비단주더 만초라리 무지 요코 답스 주파타 달로 제타냐 비 치치니 요코 창저 동비 만초라 용바 야보숑 유 지송바리 칸다 종조 인더다 냠리 칸송 던지위 공피 동더 챵디 당디 진저 토니 라전저 치타 인나 요시 통총 젠터 지시비 인더지 칸톤 던주다
2: 人总家嘛公地你把心把所及你都他觉你地他有把的那他能力上升大致能力上升我家嘛其实能够用的天使的他路上下回呢大致我来来过年的人吃完的三百多次加起了当年咱们把这提示了的原因准备甚至的有意思看大众做七九天比如共同理解当自些色系的也把当当年三金通过悲剧刚力系比满足金用本破他把相约
3: 三者在其东格里乡引入秋地交接地里记住人秘密了努力记东格里乡给药库通报加满吃足其东地家当你东安接送把当路用不过吃足其东地家你是在这当其东安家和相有接送把的这次今年中央监控科有送将带线出行周边让将来你这些接这边满足其引不日接接天都协力卡三七八年都就接有比那
4: 开发者天都协把就接有比那都可亲不协比内顿积极有把的。大腾天顿协力能拉萨中介党这外月比内顿接有把当，一在中介党这外月比内顿接，年至中介党这外月比内顿所有比能，都可亲不协比内顿接有把，强度中介党这外月比内顿接有把，拿去中介党这外月比内顿送接有把是。 大腾银波学界协比先看可有当这外月比内顿年学再有月比能龙看天米八组个内顿个当先看多西东为内顿主在这内顿啊去以八组个内顿机宁瑞八组个内顿机对米八组个内顿年级有把是大腾银波学界当天顿协比内顿卡宁地让兰这月中切当雷空卡拉年主学者最这有把是
3: 在都电笔北京组正协者中央先看可有松雄代谢操纵给北京协界笔切正能第零中央先看可有松雄代谢操纵给满足节引部学界党天顿协力卡你学策局局长代谢局长协策了都可以能能这次今年把中央监控可有松雄代谢操纵主笔让将来你这些节笔满足节引部学界节天顿协力卡你这笔能给你顿节你这些生办党 你都接你都先生把当你都接丁层让些的你身心你都上你都先生有把的但是让些先生大家用这些药中央监控可有送中但是操纵给满足接引把日家当天都协力卡你接把日家当但是绝对些次进囊东在你大的希望上绝对真的接一批批托你西都西去向来三件都地卡其实弱
4: 小了你都你住了身心服务中切无错拉西撒子家写过你就别瓦当 写过别位多雷瑞卡个七里开笔别解面具节大约你次了一次把当没得人女南张金组军雷瑞节中南平之过去所提别瑞丁森那瓦当没得人女一人面具切控所学习所楼林那瓦是大邓节写过的用西南雷瑞拉别瑞年推节雷的准备没得人女了子别解雷瑞卡的学习肯定就不提及一把是 总共接新看店家送机订做协议这一节新看送送也不下去你对这一种拿在拒绝日归汤归当秋月的局得咋算当新鲜所领的协议当有不当对你咋得把当信做你我将进得就切切了同意不是你对那是半九三百块钱可有送送这一切小小个目意为写过别话当写过别话当大哥为人把大人家自己全息协议时大哥的协议当三这年吧 雷信哈西半九三百块钱，瑞卡个可有松松个，今日吃的写过别几档，空头可见开里档，满足节先看可有能休节，提点下就一码事。年底半个组个，人际损失了存贷档，新的所别了存贷些银，又得给三百多万档，正月七日能批节七月档送这些呢，人际瑞忙不打把马赛，咋算？参之。

0: Lidu Gudri Yuzong, Zhuyanga Sienka Kuyo Sunshu Daki Tsukyong Zubi, Nindu Jamini Hyo Zadu Lue, Sida Ngabi Tsi Gunyini, Sida Zubi Tsi Gunyinbar, Dawa Ki Gyadu Chijuri. Dierenga Kidu Duji Kaba Anjam Na, Legu Ji Gugye, Zhou Ye Ji Legu Legu Legu Legu Tang, Kidu Jasi Yigang Na, Burang Shu Yu Lhasa Zhongqie, E Ji Song Gu Jasi Yigang Yinhye. Daki Tsukyong Ki Tendu Kaba Nibi Duchwe Na, Nindaja Hubi Chuzi Guba Ni, Gumi Chuzi Guba Parini. Tan Zhuyang Da Jasi Chija Kanga Langja Tang, Daki Tsukyong Ka Nginu Yerzong. Zhuyang Sienkan Kuyo Sungju Daki Tsukyong Ki, Zho Ni Tu, Bu Rang Shu Yungja Sienkan Kuyo Sungju Tanje Wi, Yinbu Xiu Jiang Tang, Kaba Su Ju Ni, Tendu Xiri Da Zhu Xi Ji Yinba Tang, Da Zhu Xi Kung Su Ma Du Bi, Yinbu Xiu Jiaja Tendu Nidu Ka, Dinbi Dar San Ni Ji, Da Zhu Ta Ju Xi Ju, Da Gu Xi Ju Ri.
1: Mi chang men ni rang so su di tang ki gen ku wa ang tang bu di yin. Ta qian ne kang zhe qian ne ren yi ge di tang la gen song qi gu sam. Nan bu ki cuo wei chu xiang ge nang dun ka mie ba du zhu tu ba gu. La ge yang si zhu wa dao du ke long ku ge yong wa qi ba. Ka de ge ba. Ji tu zhu ba. Mi xin dang zhi zhi qi ge pa da wu cham jiao ba. 로탕 협지격고 카기 보이바 대단기 초외 줄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 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줄람 야바 류제 원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비 줄람 털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Kesi kirang gensu lekun tang jizuo pendi lekun lobja menkang kile chije zhugi sechi chongri tang chongri qingmu suo zuone kuigong tang lekun di ledun ba yinqi ninda nieba du de tang dakje qigui Kesi cawa geba tang lo geba yu shu meba migun nawa suo ge neda yuqi tuido du menju qigui 旁边南极库油啦年代几公顷的龙库库切吧级别直切汤只顾了张着土皮也不切吧级别库控给库油张着军控切吧做内库控所滚一给楼主直切汤只顾直角切吧米给给出点了土囊切吧和这个把俺们落结果张学康老白出门看了结果 로숨 옌키 응원고 컵게 메베 젬치유베 미초기 똑살 로체기 응원고 컵게 뿔 꾸유마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장외 국송라 쇼게 꾸 장세니가 팬라 대탕 용토
2: 뺀고 뒤 겐겐 네부치고
3: 金金啊,落些天在他,巴蘭有些。羅貴他不說,直接寫吧他。金金啊,沒他落。雖然弄所批就去點過寫過。你巴拉比有些寫別,他上幫的幾,看過這個。借也不說寫就點過寫過。孫。看著冷不他,點著天過,送就他幹吧。 提醒强个情侣他我给工定加着他得给评估所说到他没事容易给开过来我也不可以点过结果是今天啊看别难为说罗贵刚过了脚步他落手就点过结果啊没事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什么啊喜欢他没事这些他有些全这么脚步所写就点过结果 出, 真格啊, 明天下头戏就点过写个。对, 连年的戏人, 没批决写吧他,

0: 파르촌도 칠초가 되게
1: 조금이 조금이 단다 칠로라 클라사가 좀도 미에브차 용기 세빈이 심부케미도 나르스다 심부지
2: 자자 경인 뜻되다 니니세야
1: 되게 나르스요
2: 미디
1: 나라 코지네 동야미네 디심부지
2: 코랑 미 순조된 지리샤 탁자 딩섭슈디 당토 냐조겁라 깨간데 고함나고 차지 키샤스기 타보도 고함나고 차지디 냐데샤 시다 고함 디시 심사제기 당도 코 녀뒤네 고함나고 차지디레 민도 숨기 깨나저 여호시 시다
3: 喂
2: 喂，哪点语？啊，叫你吃对的。王志福，你，李先的随便去了。国行差几的店里，我大去也是华语。你这段记什么天界也？空的语呢？俺这里在苏州打，只话难说。俺那次推木头，别准钱的。王志福，你，别钱的。第一套呀，是这些面对学艺。

0: 조민배 줘. 문배 교난 승거리 잔 렘부 처리 야 세시겹다 세시겹다 하지 용아 용아 쟤는 욕셔
1: 셔리라 디님도 취해나
0: 용아 치즈시고
1: 안자 치워라 레스 낭다 먹어
0: 야 쇼시 홍고 세기도 아 쇼 대부치우나 고유쇼 아 고중에 나고디 근데도 아 나고야 오면 누구야 쟤너 대도디 근데도 뜨다
1: 얘네 차시지유 너리 나발렌디 급지 폐지
0: 고동제고
1: 레스
0: 여우 누구야
1: 고동디 나발렌디 쥐에너 차송구 시어리
0: 용아 낭다 먹어 상물 로저 턴도 홍고 시드시
1: 턴도 홍고 차시지 낭다 먹어
0: 나 샴들 렘부 채우르베
1: 키란 직시다 시계인 시라이어다
0: 렘부 두고해

0: 같이 했어. 같이 했어. 돌로 중자도 해. 아. 돌로 중자도 같이 해.
1: 같이 했어.
0: 하고 무슨? 돌로 님부터 가봐요.
1: 예, 요리. 야, 과자.
0: 탐지 돼, 또. 대가교
1: 요
0: 욕살려 제교

0: 키라니 가바치 봐. 규르우디 저 거야? 시. 아. 도로 제가 치 봐. 얀은 좀 봐치 봐.
1: 경진 죽샬로 같이 미. 도로디 가레스 봐. 자친도 합디 저 차 가려 화자. 가다 도로디게 소련이다.
0: 화자. 화자. 아자르미스텐다 자챔디르체 시 아자르테마 카로제 니용니마시 디세구게 짐조시베 자챔디르체야 디제지레 노보츠구이베 아 장스 디수제 디수레 장스.
1: 더도 소유 봐. 아직 다 보고 줘 봐.
0: 보고 있다 끼 사업 줄이. 지그라자. 디 대경을라. 아직 다 보고 정도게. 장스. 장호도 제대 네 입에.
1: 나 가봐 세가 줘.
0: 간수르.
1: 요.
0: 화즈가 남수가 규.
2: 这啦，阿姐啦，我这副那么硬，爹娘铺的小屋啥，看着是。
0: 哦，你老，哦啦。哦。你姨么是？哦，姨么点起药么是？呵呵呵呵，舅母。哦。让着我那个不？到啊，最累不着。呵呵，到啊，你老是那几个人。
1: 罗对不起，你本职切啥？毕竟你给小着。
0: 俺做华子，我内穷过穷啊！不过是咱女婿不是，呀，第二年年不一的，怕联系，多久呢？怕联的。
1: 呀，我过年别有的。
0: 多久呢？一日一日。呀，俺来要是呗。呀，去呀去。别丢的。俺做华子，落门口菜皮。
1: 特别也能不能这么穷死？既然你是咱心姐，不会有不同的，我那干不起来穷。他这累差咋？他老嘛是，毕竟是做阿爷，小伟毕竟是拉不扎当小事。找个男的，我那个规矩切啥？毕竟是个穷事。阿姆拉，阿姆拉。
3: 세다.
2: 김산챔부디.
1: 생그리 참무 킹거다.
2: 어. 토르 참무 킹과시. 아무라. 나저 총전나르 중로기 엄지닝부지게 칭아견고 나즈시과시. 녜케랑 나저 총전나르 수제 지시로슈고.
1: 대사오르다.
2: 아무나 예우쳐서
0: 喂 화스다 화스가 나무 주도 정가나 대지 칠고리
1: 대가 심부가 호자 님보다 배하러 저도 시금이도 정가나러 님은 가시에 대수
0: 왜 녀라를 치우고
4: 拉姐落地也清楚，心难同同俺做矿主生命着，你让个谢玉达，对不光肚脐啊，看他让了玉都没热，不过的，毕竟拉不着当的也可容，热嘛热。进来洗碗皮，
1: 让个进来牛呗，
0: 我说欠你牛皮。
4: 감사. 세이규제 제라디게 찌시러.
1: 喂呀
4: 디게리
1: 甘肃会宁所内古下华子库虽龙不内古面着

0: 대소! 수익인일 매디 겸스도와
1: 저, 나머지는 인도 윙그다
2: 리, 저,
1: 여수로
2: 여수로,
1: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여수로

0: 세다 주샤. 세다 주샤.
1: 아자. 미소 도윤이 제 말다. 너도 보내리. 내가 밀어 넘주 약대는 형도야. 네, 최선도 대미. 낭다면도.
2: 네 단다 가게 시험에다. 네 가져서. 나 들이 다시가 요미. 되다. 락다시다 키.
0: 야.
2: 어. 라. 도스네 지도 마치 아.
0: 야, 아자.
2: 俺也听你的多如果给苗菲菲赢。
0: 谁？

0: 미생 예디 롱데 차베 투여시 도리제나 교조시
1: 마리 디키랑 인체르 녜레니 용마리
0: 디에진다스게 용마시 나데 상고 춘구지 용두괴 야 칼리뇨시 팔린다 라람주 교부쇼
1: 오 더라 토체나
0: 제막 그치 지유
1: 녜 차샤살 되셔고 승비 근처 제비네 녜 배송 후다보다 치셔
0: 여우도 여우시라도
2: 수수 차샤살 되지노 약쇼르 뭐 탄더 차샤 주미노 변전 향주 지으지다 캡산 유효르 뭐 그럼 하랬으나 도르드는 치시라지 더소왕지 치중다 고조왕지 치시다야 들어봐 이내 도시디 사슴 제비로 했으나 마르버 오늘 채는 칼리아야디 고조당 홍 추대야리 이내 난 최체 등어 한번 여모도부든소 탄더 대화 여토 말이 是吧? 최장 계속 한 다니면은 난 좀 아스네 누구나 친지 정말 기간이 되어리
1: 저게 영이 밀무이 갔을 시에요
2: 봄니
1: 봄니
2: 야 이네 나 밤니 쇼니 변조님 주시야 밤니 쇼매 봐 디 怎么 이렇게 피쳐리 나도 처음 라슈너 용파사도 흐르버 따라하다가 룩주 대빙이나 과주주 대야마리 딜레니 차차사도 제도 와
1: 미라는 셈 못인 저 로야 미젤라 가르님 주셔봐
2: 루이 따라 두두 주도와 따라게 마가가 사슈하신도와 그동 따라야 군대내기 저것이 다 다두게야 年三吧, 让大, 变成年去切切, 酷酷切吞三去, 他切的, 让还得特别多,
1: 当然肯定是自愈,
2: 가르치아요, 고사합수, 남교교제, 개그교도시규리, 한교, 손상은 대토시규리,
1: 딘제삼는 제입지,
2: 我也能够你们的都送开了让你交钱的用对不对我的我的钱呢你还拿过加拿大好几啊是我最累的的婆林叔呢这里这个这里 罗教授那几个创下几个我打马下去勤勤努力是多用血来吃卡些吃酒茶卡些人是多下面呢我你怕家园了总是对他是贵啊气然后就请女儿了打起的然后就请女儿了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打起的

0: 근데도
1: 디 지르당게 소세 튼서샤 진함인도
0: 가리 디디싱에 허르베야 소지가나 로직스 대비 후이리 디헤규 님 취미 해보자 니의 채는 디린 다 치버리 텐데 호야오르리 디쩡 토스나 니엘 칼디 이게 디네 폴헤드지 은은 거니 시가 쏘남니 라지 왜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부소기 나군 대부메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Tiri nga zui logeba zui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ursi daga zhu
2: Di shabsha zui odi jik tsui dursi daga nani nandu be
3: Gyawu shushtu wala
2: Nase
3: Yangu shushtu
2: Chinu lemba di tibu duwe
3: Da di hao hongha shi wala
2: Di logeba zui lam An kira liya piya yi
3: Nase nase
4: Hangwa di na ti tubla, bayo shi dhato.
2: Zhe.
4: Hagwa to gomba je tu zamba ya, yang mo shi uto.
2: Nasi.
4: Tewa janga nang to ya ka chao tang chi gul chi mi na, ngone nang da yung sari mendo wala.
2: Ta chi na lemba di kirang tibu duwe.
4: Hari baadu sa chik sawe ni.
2: Ta kirang chega tik su dile, tuya yin kirang.
4: Nasi, nasi.
5: No, hangwa di nye gong zaga lam zang agwa.
2: Nasi
5: ten ten lo jiba dhude.
2: Oda kirang ka chum zaga lam zang, ti nang su. Na kirang liya, tega pibi.
6: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chu, chu-chu jik.
7: Yartu yi yang, nime cawa chi, ngagung halung dangwe, chang shu-shu. Loke padru, niko chikwe di sibtu, satu namshi ki kechu lo mingne su yu la. Niko ki nubu yang chenpu din yu be, ngagung tang ninkung kudu kyun yang cambu yu, ri zikwa. Gyundin chomgor so chi du kyun yang cambu yu. Tiwai niko tang, lungo, chirchu yang guaktub la, sukbor kyun chi sukche lebu si ngun tobe ma chi. 我懂养干部行为图起了主队我给爬车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内同面感心引了修炼孙秀感引空没有恐怖汤不提下主恐得不来浪车文档热度车空气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年起别干部参龙用为企图行就汤三百千百银别起别更日参龙给开车汤对年取个切约
8: ཁྱི ཁམ ཆ་ཅི་ ལོ་ གོར་ ཡ་ ཐང་ གུབ་ཅུ་ གོ་གོ་ ཡིན་ ལ་ གོར་ ཡ་ ཁ་ནུན་ གེབ་ཅི་ ཁམ ཆ་ཅི་ ཉུ་ ན་ ཆ་ཅི་ བུ་གུ་ ཡིན་
6: ལོ་ཅི་ པ་ཅུ་ ཅི་ གོར་ ཁམ་ནི་ ཅི་ གོར་ ཐང་ ཡང་ གུ་ གང་ ཐང་ ལ་ མིན་ ནེ་ ཅུ་ གུ་ ཆེ་བ་ ཞིག་ ཡིན་ ཁམ་ དེ་ ཐུ་ ལ་ ཅི་ གོ་ གེ་ ནུ་ བ་ དེན་ ཡུ་ བེ་ སང་ ངུ་ དེན་ པོར་ ཅིན་ ནེ་ ཅི་ དར་ གོ་ ཐུ་ ལ་ བུ་ ཤིང་ དེམ་ ཤི་ ཆེ་ བེ་ ཁོམ་ བ་ ཡུན་ རིང་ བུ་ ཡང་ གལ་ ཁ་ གེ་ མེ་ ཐེ་བེ་ ཁམ་ ངུ་ ལ་ ཆེར་ ཅུ་ ཐང་ ཁེ་དུ་ གོ་ ཐུ་ གེ་ ནུ་ བ་ དེན་ ཡུ་ བེ་ དག་ཅེ་ ཆེ་ དེ་ ཐེན་ཡེ་ རིང་ གོ་ ནེ་ chan yi la gor ge gi gup chu gor ge yi ma ta ta da chan yi la gor ngab gi gup chu gor ge le zhui mi gu pen zhong lo ge pa zhu
9: ni di ni chan yum tuo zai jia zhong wei le mi nga dong yin ge chang tan gi gup shi bie zheng zhong song ge gu shi di ge er keng ri qing wei zin zhong dan de du jing cao dan zi wu nam ge ga zuo dan chang le de 第二，每日村内乞丐羊，索家米别堂都缺的马日，羌塘给索家前面托索家那座乞丐游行，村内乞丐堂一句比行，西屯伢们给索家给健康些吃药。第二，最大种，江姐咋当托了给这区别，破鬼松养鱼。
10: 江里，苏姐大堂周围，苏家米芝麻切着食堂。
9: 리기 봉유 최년 속도 최신 식시 태양 조 첩의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한 지단타 양암 항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경기 보통신 신치라 숙식진워타 북극경무 마실타 보갈부인신 소군의 아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식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 리자와 경주 디뒤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네 18송뒤 경주 신의 날 숨버타 수불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쉽게 발생의 유배 리기 봉류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윤이 론이 슈삼지 랑콜라디에네 창단 진비 람파르도 양망 부통주유 권주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단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주 티리 치바서 지주리왕 양나 방제 웜시유 겁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바타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시 제왕라 고미 우웨 바냠시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시 숨주 유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 강라 쇼고 추우스 송네 추통와타 니미티스 페치와 자단토 자사왕 니에스 체네 되바타 사스스 함라 라리안 지구 기네살 로베 초에 쿰시시유 강기 닌달 지리 숨주 옌 주구 예바타 콘츠 조단 양 미세 차부지 유티 균도 루틴에 주고 예배 환조 침배 슈도 깡람 림부시 체육유 펑교니 깡교주의 제가 슈시시 환조 류러 샤시 점심 속시 탕러 교시 하장치 균대 남배 워러 처지리 지리시 주시앙아 잠 교토기유 年个几位退缩女婿有个有个说下闲谈多呢最近求自己的几里给出咱们丢头不谈中期几里恶就咱们年期几里喜不就咱们江期脚续了求自己的几里顿就呢给举牌丢头别行者哈将有个月江求做几年在谈托旁个有个美国吃过杀了点呢 뒤쪽 랑롱 티비 나버티 하자 지차 냠 가월나 뒤지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격 미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신비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신나 强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씨씨 권주 디갈 기싱 디갈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디니 최소의 호알 팔미도 홀시비 强단이 서시체미토 장례대비 속자망부 양란소스 초알류신치 뒤기 콤잠 남양미조발 롱우치동기 처지취도 코웨균타 체미도 싱싱치

0: 我来，我这儿看拉斯自己啊。 가봐 마샤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 디니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 줘
1: 물레즈 찌 주다
2: 가나 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 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에 자진 주
0: 다 가봐 추지시 엔 솜라 난레 다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 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메지 쯔츠낭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강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되모네 신투블라 컹충 경우 조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되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 탕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ngba suagi nantun yuzi. Bijin bi mi tang, tiawai rengxin ki, mik nian zhonglu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ian ki gongzhu ngabzh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chokbe, guni pibar gosu xiu, sani, hasa chonggi lingk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h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3: Oh yeah, thank you. Lingwo takjin hangu di nge lo chu zhe kun duwa. De sin da. Tari hangu di naran zhe sabur duwa de. De ti de jik sin da. Dine de. Di nalo de jik sin da de. Ber zhe chen yem duwa de. De sin da de. Dine ya sobda de jik sin da. Go de gan zho e hangu di. Zhe zha. Da yang
4: zha a ki sa. Zha de le dur dur zhu gui.
5: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치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6: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취수디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수수단은 수야구치 링기
8: 자야 오스차사 도시에
5: 초코샤. 니랑 대주 따야디 한리방게 텐세 사브디르다. 키로레야 니메 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8: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5: 한리방 근중된게 아마라게 파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1: 다스 원조 촘레 창고장 한리방 총강 꿈세캉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9: 红果啥不地我呢现在面上个鱼咬个多啊你就这样不吃不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出来红果地夸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个多啊
10: 八卦四处狼果汤 三个开发所给 八卦这个男主角子 유방 바쿠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며 봐 최다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다 능수튼바 바쿠 세게 개발 속이 바베리기 내들라 유방 바쿠 장식하네 리뷰며 봐 최다당 배주 능초 유방 바쿠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다 칠레 미네 바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바쿠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계란라 바베리기 내들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능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야 능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1: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레낭제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글
1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0: 시다.
1: 오세. 과가스레.
0: 통승에 균님 칭이시도 와. 계란가 가져되는가?
1: 고멍아치.
0: 가수. 고멍아. 나란지데 고멍아스디 칭아제우스기 여봐. 대다 대다.
1: 저거. 랑데. 고멍아리. 랑데 칭에서 동도나. 저르다.
0: 어찌. 네 로마냐 사체베 잘라닝베데. 고멍아 재우라. 다기나 댄시만 쓴다 온 거.
1: 랑 잘라데 진 다 다글레 네 마리. 저거. 다데 처음에 시작해 마데니 용도 왜. 야미 도스지. 랑게 판차윤 용을 깨시가 주다. 계시 민알레 토제 녜도나. 녜랑러 더블로 재고.
0: 더블로 재네 고멍주로 봐. 走走走，你溜走。

0: 야쇼 토치너 장가 영이 사야 가서 가 봐.
1: 네. 비라 작지 가셔 중요해요. 비다 장이다. 저거 야나 고바스 야르지 거리. 어디야 차지 해 봐. 하. 야. 유쇼, 장동 말해 봐. 기별. 아. 어제 저도 나 빠지고. 아, 제 마음도 내려요, 여러분.

0: Sorry, 상계 디
1: 랑게 응위초나 칸르제 폴른제토나 여고시원 바사르바 김부트
0: 이네 랑게 응위디 네 레네 용마시
1: 아 세카리 랑다 니스 랑니 저시 양노이 네 랑 약스 치스도고
0: 제나 네 랑라 틀린소야 스케메 어 가사 너도 랑제오
1: 나루이나시 제라님 그러다
0: 로마냐 사신 겨르다
1: 루규르 쉬드르다
2: 강원에 얌 쉽지 튼기 콘즈이 제라 린다 체든조 머키입체 영지 곱도 데 디리아 가리나 喂 让大瓜, 수수全部有事, 不消息要读 迪娜卡尔多, 记得到时的 用读啊 我汤是大动词, 当然该赢你卡尔好好中
3: 大大师, 我汤多天气去
2: 这是, 谢莫 추자딘데지레메바 판자연을 송가촌류베 어지리
3: 야메나 녜보라 도와주게
2: 랑보라에
3: 탁시 녜보라 경고스라 열다 콩잉드세지지아 대기 경화시 개시공개 구랑이빈 숨비나 앙탕고인 신능의 여마시
2: 잉지딩외방손자 카스카르키야 여마지 딘데시 선이랑게가 차가쇼아 녜 줄루시녜제 념도저

0: 나랑이가 저야 혹시 겨비 있노? 땡땡은 안 부사 도 그래. 상관 약간 니는 거 봐. 내가 안 용 가라래. 퇴.
1: 니 준수 마지.
0: 준구지.
1: 오늘 요민도.
0: 왜? 드랑게 준구지.
1: 니 딱 봐 세지 지식문도 와.
0: 아지. 딱 봐 세지 좀 마지. 태무주인 안에 태무직 다 통제하지. 어, 자기 신규배 마크시 등회들의 소문이. 어, 갈사. 어, 개시 캡사 야정업주라비너. 아니 마스터한테 연중 연유지. 개시 캡사 야식야라비너. 아니야 미지기 침루로 도리다니 채우지 소문이. 어, 개시 야자 숨겨유나. 소변으로 속제 유유채누지. 상대도 아, 어, 예지시게고. 어, 캡사라 제디 야자 봄직르다. 세상 아니 이제 낙제다 눈사위기를 총 보충돼 충격을 하지.
1: 왜 개지시는 시에브리 커주마 돈 용도에.
0: 요. 칼라리스. 아니 그 제사합니다. 드림 파자열 조르다. 당도 모두 캡산들의 잡이 있는. 아니 아니 교부 미참에 가부치세 효과다 밥치 흘다.

0: 칼라레소
1: 야
0: 뭐야 소시
1: 이거 마고 드려가 아시아 촐라 말베
0: 망부르베 촐라 죽르베
1: 어
0: 네 생고 법실에 가매 팅을 한 송을 유해 미치다지

0: 어찌 같이 대미여 도모 중에
1: 기라니게 댕히네 대대송아 요녀 임바면 봐
0: 마시 로저한테 돈 요구 봐
1: 딘제 거 공부인다 니 강부디나 잘라야 견자이 뇨토부드게야
0: 뇨토도에이나지
2: 어찌 할로 할로 웰컴 웰컴 웰컴 에 이 앞이다
3: 어 뒤갈서 윤재롭게 그 용어 주신 게 오이사
4: 아래 윤재롭게 용어 주라
1: 에헤 권세 가지고 세부 것이
3: 어 저부진 게 말이 아고 체제 예인 담다 난다요 말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요 코드 바이 The most authentic blue and white hair. They are the best in
6: Very good.
5: Beijing.
6: Very good.
5: Even in China.

0: 도스네 갸와사 주야 페페 아셔서 페페 나고다 아치
1: 아 look it's made yuan dynasty it's very good
2: 아츠빌 진짜 이치기부터
0: 아치 키라니 던도데데야 쭈쭈쭈쭈
3: There are not real goods in this store. All the things are fake. I'm sure the trash is not blue and white porcelain, just a copy.
4: Oh, thank you.
0: 什么事？呀呀呀！这咋样个人呢？难道让你的你给碰不得罪没得事？爹，这弟弟呢？他得是，就是说，他得是。你看清楚吧，爹，这爹，提来起来，你要是欺负俺不打，心里边，俺们三阿七七继续，你也碰不得起来这样。
2: 혹시 뒤 함시 튼세 튼저 여브리. 님 우저 이제 좀 쉬는 거 같아.
0: 가르셔 봐. 줌리세. 니의 원제를 그 용어 좀 어머니. 수 줌리스도. 키라시고 왜 아신 거 왜?
2: 니 신고 왜? 랑가 신고 왜?
0: 니 키라시오. 람상 위기. 시모도 겨드린 판자 위원의 주지 마치.
5: 예예. 나 좀 이제 이게 고버 좀 중에 아. 살라고는 거기 시모도 아 찍지려고 가 봐야 된다.
0: 에티. 가르셔 봐. 요직지레월 가바이빈세 그랭에 손출로 등도 직지레월 가바이빈세
5: 나마죠
0: 그랭에 제 왕부규 제수 직지레월 가바이빈세
2: 내가 좀 쓰여져 소비는 침개 샤슈르다
5: 알려다
0: 그랭에 길다르마 돼
2: 기준이 없는 쇼다
5: 알려다
2: 아지 알려다 제 알려다
6: 하시 하시 하시
2: 어 니도 페페 니도 페페 니도 페페 페페 시계
6: 알려다
2: 알려다 이 하고 왜 지금 무이 김치 있어 아지 니도 페페 페페 자니 너보다 주도 제가 맞아가
0: 에 키라노 뒤님도 이브시 아 님도라 딘제스리 나 송가나로 총격제 대유 대주딩이 용제 녀초 출로스
5: 제가 좀 속이
0: 제어제 말해라
6: 키라게 찍소다 이신 말이 삼지게 야메 너가 난소 지디레 온을 세브샤 주게
0: 영아 시슈가 소비 양타 없이 나 롱도 샤바 지슈 롱도 샤바 지슈 롱도 샤바 지슈게
2: 벌써 가도 소 한 번씩 얘기 갈레카스 페페
6: 张，苏秀的。呀呀呀呀呀！啊，秀的，你还开起花生不多？
2: 你还是要来露天运动不啦？
7: 从今开了，吃过小队，然是运过路途，天天俺桃园人家不是么多，辛苦他们的，俺让给干事。你可不听这天下开的没羡慕嗦？可不听不的？
2: 哦。
7: 아, 자, 님도 몰라.
6: 루테이지.
7: 레스, 루디 님도 몰라. 어, 가사. 너니 오늘 드리 총고가 용비. 등기 총고에다 자리 줘야 돼. 그냥게 시송. 너니 다 처함에.
6: 다규.
7: 어, 줘.
6: 알레 구다.
8: 계진이 튀시
9: 영아

0: 오세.
1: 가다위.
0: 타바디 야고스토와. 진달라. 타바디 송구르베.
2: 에, 타바디.
0: 마리, 디.
2: 세. 셰바. 장원의 유념 체념지르샤. 디야 네디게나네 자체쉐데르다. 송예럽이 망치 소터 첸봉압을 제베 소터고 타바지.
3: 제베 소터고 타바에. 가즈레.
2: 그러니 이게 체결주 제 토부도 아.
3: 체결주에. 요셔 요셔. 공지 다 주셔. 요셔 뇽마시.
0: 타바 디가러 쓰르구이 제구르샤. 마세 캬케 르므 르민도. 진비 소터네 셴네 제시딘제 마시. 도스나. 층업주 제네 용구르벨.
2: 용마시. 자 규모 유니티 제시도.
3: 云雾院的县官嘛，
2: 对。没事，他爸的金兵苏特那个在这点着嘛是，一年年的个那点啥情绪人呐，退休总个没，让他爸的连住都没多，你没一定个嘛是。
3: 大家你有笑，
2: 走。趁我去挨个去。我那年年一百，偷偷那边倒是给他，我去我姑这西村大人，俺也他老老我去我姑来是，用的喂。
3: 저만 이게 말 봐.
0: 네 차터네 대비. 진비수터부 이는 팜송치도 최든준의 70개 바르샤. 개세딩원의 이는 13만으로 그래.
3: 최든준의 10개. 뉴이.
2: 원에.
3: 원에 뉴이.
2: 아니 케이주.
4: 기라니게 삼로 그제 담바
0: 타바디 나저 층업 중 얻고 제 뉴비 함셈스 케메 체게 주스란 지바
4: 디 라게 그제 신조 아 존알 딘베
0: 어
4: 정쇠 랑비진 롭진라 러시 로규 장부시 돈도 링허 정주한 로지 대부시보 랑게 논주 쇼마 님들의 쇼니 요르베
0: 你陆局店被接了吗？不了。陆局店要是，一年陆局店一天要满的，得还是我的事呢。上个一点，是不是接对的？第三个日期，金彪所得的税吧，我们认下。一年这的个，陆局新大个用不着。陆局新大了。陆局你店要满是。
5: 키랑 쏜다 쟤는 디 제일 정결이라.
4: 나제 뇽솔레 리네 자라 님부스도 양스 디제 동야 요시. 자라 운네 하셰세 주무 하셰세 디네 클리글리제 지크 요시. 미스니에 딩은 규징 보죠. 지르다 미게 대비나 싱그바시. 진아 키랑 쏜듯이 도즈 심다가 십진 인삼니에도 저 고와다야시. 언니 더시 메바.
3: 다제는 미데 디발로 하죠.
4: 卡桑卡比尊对，俺让了那在牛村里的老水写兵吧，最先不给不走对，牛大老年再去请你个嘛事，叔叔大大老些，牛大老年到兄弟起脚的，他这个的，那不是去把谁就是，
3: 那不是的呀，况且谁去啊？
4: 那不是的，这是嘛？给那什么写个嘛事？
3: 啊，第一张不是。
0: 다리 수지레 램부메 참소년아리 시시멘산리 이네 개요마리 니에 대비 야고체 대사베지러 판자윤의 양겨줘
3: 야고시 자도 다리 장롭진 야고체지야 어 갈싸

0: 아, 투지는 미시 받으러.
1: 어디, 저거, 랑글 하다 챔버스 대 좋아. 단대 뒤로, 쉐보디 대문에 꼬임보르다. 라무구조 사가, 라야증이시도, 용아, 쟁이 하다 댕기다. 제만이, 펜토 바산너, 랑글 아끼야 당캐시시. 랑구지 앙장 아주다, 니야 람상구 구형. 어,
2: 내려고, 앙장 예신규.
1: 말이,
2: 예신규,
1: 예신규. 도리 배, 아.
3: 是的，你得，这些事情。我那一，全部都我那拉开，是你说。要多，要多，要多。用俺妈写不写，拉下字不得，俺过不去。学校的那段的写不写啥子，俺写么做，让给俺过下，让给米的，行啥样的说。
4: 全打听着我那关不到，打不起个头嘞，没进嘞，让给那段全部你先说，听对方圈认识那太扎门多。哈哈哈！这点理解啥？正要给哪啥雇佣兵？我那现在计划起来正要给他。
3: 哦，欧德了，方圈是哪？不送林给，端着车住那了，专门团队专门多哎，地那了方圈是也没需要谁，没得那么少了，瑞贝个执行机构。
4: 瑞贝个执行地质量检查制度，奉劝了，西边那组先不打，等到九娘区别，没拿不是这不是，第二送，就比那把给做个也穷不得。
5: 欧德那个送不他是，让我那奉劝，滚乱不是啊。
4: 装水上，有人给我买过吧？记住，一个人来拉个差不多啊。
5: 多少钱啊？欧了。
6: 欧德拉，多少钱呢？

0: 상게 오늘 주백 지신시겹제 야고 말봐
1: 카리 주백 지신스그래 진짜요 말해
0: 야 채널 안게 커슨 까베디다 디링 좀 세지 근데 세봐
1: 오늘 설날 띵기유
0: 나 같이 내래 엄지지 아니지 무슨 링로 리지 내다 무슨 링로 신규베 카레 야고 버리스 속자를 야지다 요 마지 이네 네데나 라다 펑쳔 두리아민도 라 펑쳔레 시타케 경아 나라니르 란트 등게 봉로메네 너르주싱 무사토지 제장 에셉나라 사군여 찌부디
1: 오더라가 송문고에 데 스미리 좀디나 체브선자 이시 정말이
0: 탄당아라니 무유에 미시 제자 바퀴 더 세바 가려래 남유시의 수삼지 라는 긴진 노래시도 요쇼 딜랑아라 코제디겐 유제 르세즈가 주인도

0: 자. 클라세베. 야. 대대기. 하. 갑자기
1: 랑게 디 하고위베.
0: 남치 심부셔리. 얘 가로 간소네 말베. 딱하고 윤그리.
1: 전에 딱다디에서 디니에 갑주기 뭐제 님버 취지에 던지.
0: 아차랑게 곧 간소네를 쓰기베.
1: 원지 상계 카바기브제 지조 천리칸에 니자 간소 자뒤칸을 나제 도시 루가 땅이메 깨치치다.
0: 요.
1: 알레구다.

0: 야, 알레 쇼스 더다.
1: 야츠. 워지. 저 말하고 뭐 있겠어? 랑위 튼텔 장축 부르버. 다리 랑게 더 담치.
0: 숨들 마셔. 네 장 네 버스를 쉬어.
1: 왜? 다리 냠치 벤저스 니들이 정말 와.
0: 어지. 상이네. 네 렉든데 싫어야. 좋아야.
1: 어리. 나 간수 직조유.
0: 간 간수래. 같이 가주니 봐.
1: 네 럽처 직 찬스를 향하셔서.
0: 럽처에. 불에 범래.
1: 무슨 얘기가 로치 쉬들이.
0: 아래.
1: 자님도 주게.
0: 간수래. 나 좀 님도 오면도 들래 상주. 내 난 좀 제대요. 와.
1: 영아.
0: 사과하더유.
1: 알레. 지자야 되베시 요거 섬치. 망스테지에 콘케시 요거 섬치.
0: 콘케시다 요 마시. 나라니 타는 거 요셔 봐. 콘치시 되니. 콘치시 되니. 수레 수레 된다. 수레.
1: 어. 아씨. 왜?
2: 감사. 구쇼장랑이비.
1: 어. 란스인 봐.
2: 산허류기 부고고다 가비. 천수 있는 거 두게.
1: 어.
0: 왜왜 왜.

0: 아니 사야치 메베 아 진짜 팡을라 메주 좀 그게 장게 담버다
1: 뭐랑게 가지면 쳐서 줬으기 뭐도 신다 계시메
0: 아래 내 신기 용해 신기 사 뭐집도 없으네 로밤기 오마시 메주 고자르다 나라니니 죽사지 是吧 메주 나라니 총스베스로 통구 유기리 장다 저와스 계신 마시
1: 你 忙的 这 什么 当面？
0: 嗯， 是， 看中我们的 有事， 因为 就不是 开药嘛， 是， 对的， 给我们的 差不多， 卡着过后 有账， 卡着现在 你不 买卖出去的， 不过 通不达 卡着干么事， 我让你们知道的， 但那个让你们每次的， 平时不达， 几度刚说没那么久的， 你想让你 个别的几不达， 个别的都不去， 这个能不行是什么的，
1: 喂， 랑게 샹빈 튼세 알아 스카리 메하 고유베
0: 싱유 어 가리
1: 샹빈 튼세 알아 무랑 가니디 무라 샹빈 튼세 샹비 알아를 가버었어
0: 세미 그셔라 이마 라이셰가 지금 오래 야 상추도 가치도 제마 도그는 맛이 是吧 아 뭐지
1: 甘肃中央能主把牛差评的，但是人不脱水的哩。伊呢，矿在江角的牛爷。哦，上个俺俩你们新公寓呢，旁边龙珠泉的用马的石头，是吧？嗯。克拉索。嗯。呀。嗯。中水，让他的明星马大呢，谁不脱水？
2: 俺出错那他还写病，让我那用我的三三么穷。哦，
1: 他这让枪杀用，如果用不自己。当多钱呢？兰州你如果三么穷，一年也不白，引起重组那水电项目是个。哎，我那他人他缺下。别个龙骨松上，俺阿姐老用对清明多。哈，眼光空些了不？兄弟是他头的。顶眼中么二毛是？
2: 看啥？
1: 哦，看啥？
2: 你家冰箱买过多有脏，只怕要是让二毛的锅里给挂起来了啊！冲水那了，那在东西如果是来下，让别个注意点呢。二毛记得了，俺就是这那年来个的青年，让不到哪有嘛事。
1: 哦。

0: 我呀可在这的来古达让哈新年吧哦对那在东西起呢有的是给切上大事情要用的菩萨那在东西起啥大家用的嘛的一年菩萨那老亲决定这那在东西起要搞不有不着住嘿嘿今天是忙忙了让给俺我新个预备我必须老亲老去参加老美一庄瑞四个月我去让老亲干不起来月 키랑 채소 망고 다뉴라 키랑 실에 롭셀로 유뉴유
1: 드랙업 기회나 내 랍다 도그리 수승
2: 제장가 미미 롱도르 라 나제 도시 치사 다가 요미스 에
0: 마리 나 가니 찬사 용비 데 나제 도시 치유르 랍산 다가 용비 나 튀규 루규다 나제 도시를 갑시라 유
2: 어 랑게 탄도 랑 랑밍 할스 유르 봐
0: 어 정레스 유
2: 샤자 랑비진 롭친 루규 챙가네 튀빈스 르 봐 다체네 이제 시던 게 인다 야야, 직대다. 난 저기 수방수 채우기 입자도.

0: 사대 토다니 주샤. 로이, 기근치 못 먹라.
1: 어때? 셔봐. 잘하더구. 나라니 겨우들이 토르 삼삼하죠. 샤황르 봐.
2: 황후인사. 주 황후인.
1: 어디? 그셔 맵지였어. 라우 매보 쪼누메 타이스스도고.
2: 스베.
1: 어디? 장게 수수 매보 귀 매배야.
2: 아지 내 신기유. 이내 토부딘데 요 하고메.
1: 용아, 전 처음에 했던 시험이다. 小花, 황후라, 본부도 잡아, 让个开灵去吧。
2: 哦，这马上就拿钱了，等这事。哦，俺爹呢？

0: 아자. 녹조 동네 경사시도 수수 주고 싱제라고 했나 봐. 세 가지. 오늘 니도 와. 얌세벌 해 말이야.
1: 얌첸슈디. 나자 도시 루아게 로그지 가시오 르샤.
2: 동풍시에서 사가는 루베.
3: 东方先生上了呗。
4: 我们的人，走。

0: 마제.
1: 제네디.
0: 어. 마제. 잠만도. 잠만도 잠만도.
1: 신다시가.
2: 자.
0: 잠만도
2: 밑에 씨야 봐. 이 친구도 해.
3: 랭크도 김네. 균도 양득이. 먼저 된다 시상대 입자. 팀마세 녀잼 심이야. 저와시라시기.
1: 쟤는 신다지지가.
0: 미쁘듯 찍지다.
1: 디제스에. 디제스에는 정성도우지.
0: 영원의 세 명도 니 삼으시다.
1: 미디즈바. 땡기즈베.
3: 팀카시에 실린스. 달리. 야. 고야스.
0: 왜?
4: 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俩他妈子，我爱上了
0: 마리, 스스도. 디랑을 과거 다음 세브로 두고.
2: 첸야오스, 진짜 첸스 년들이. 계속 세브시 해줘. 아까부터 염니 있으기.
0: 용아, 용아, 장암 좀 마치. 나 로요 순다 쇼리.
2: 용아, 용아, 용아, 용아. 咱就是罗西的，
4: 装水啥买的用下面都。
0: 用啊，人家叫我米龙，我见不着。
4: 我来让做罗西的。
0: 用啊。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나나 구구초
1: 드링한 줄로 예바주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2: 데 샤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개우 수스도라
2: 나세
3: 양우 수스도
2: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만 살아
2: 디 로게바주 함 아니 그냥이야 그냥이야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해 주자마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오던 죽을 치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야 건달람 사고 레시텐데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출발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괴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겨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겨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懂养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给爬车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力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家赢空没有恐怖疼不提下周空得不来浪车文档热度车空气恐怖神神激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年起别刚不擦龙用为企图行就躺三百七百银别起别刚日擦龙给开车躺对年取个切约 这当也不明白有生企图泰迪兄起别他们天里阳性希望他他们替顶秀起为恐怖铁队迭行级别从那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界为个刚把车用意得叫企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其他别级别心车迷泰迪兄起那么起起不用出借级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我堂得堂昂擦龙用为面对秀 함 차지로 고얼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얼 야 카는 격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교인
6: 로지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체버시인 함디 투라 지고 그 뉴버 된 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투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웰 함외라 철주 탕 티두 고 투베 뉴버 된 유베 딱지

Seri Hubro Chejutini, Tengin in Aue, Sotop Kizenu Shishi. Mulla Gabe, Chejuti, Jesu Gabe Chejuli, Sotop Chua Yuba Set. Tadonku, Choto Gemni, Chuanam, Taju Donkin, Pame Kanane, Se, Hubro Chigi. Tena, Cheju Cheshuti, Gabe Jesu, Cheju Jinwara, Ses a Yu Kubub Jagayula, Jutara Shini, Chunshu Tera, Ses. In a young Dagbara, Chedru gains Unibo, Tribute Du, Pame, Kobe Nang to Seri Tism, Ludi Mabe, Chedru Chunjuti, Dogom Gedule, Tepsime. Chedru Sama, Tribute Yanni, Demetame Nang Sano Yon Tupji, Gup Gup Su, Chedru Huan Pama Nibu, Chenga, Chedru Chunjula, Se Tirwama Se. 대회 실세 최소야 지망토 동기회 니다라 창도 종원 지대 망쇠수 팀어 뒤니 고점 승기회 대다라 제나야 제주 충쇠티 나르시 돕 충쇠시 수부 냠시와 예배 딱토 제주 겐슈 예배 톱주 코나 제라 대간라 뒤신보로 소주 마당 외 왕키 닌자 나림 하교 와라 소 쇼르시

다치 링 롭종 체바 규티 제주 니비 파메 제수 장내 경쟁기 초타 장보 초치우 제신 소기 렌세 규토 세초와라 조기에 텐저 체체 제주기 코리오 너미나 소라 체규 토바 총내 모티티 케장 초와라 주규 뉘제 소정 체토 대주 대링라 콘즈 김상신의 냠토 큐징내 자주 배기규 교제 난토 편전 다경 지리 유튜 자주환 파문예비 로 대비 고네 초고타 제다 주베 20 림키 줍초시 가인스나 초고니 산호 총차로베 파메 제주 소스 장장기 초월아 숨어 쉬고바 세보르 시기 유시 다와 솜바라 제주 철원 장비 제외 순수 캐로 장기 밀련배 최소 타야 진린 그 폰다루 뇽라 계신치 판다 기만 타비 조조티 모자르키 지덴티 제냠라 뜻이 유점례 차고 먼저 와라 모도 부신신기 캥비 속자 카세기 룹게티 그 통제 제브니 미수 추와라 추르히 방카라 파주 초리 치바티니 주 부스르 추 김규기 풍수 사바라 딤제 슈단시 제라 빈제기 제와타 제와 천다시 되시

Rajini, socha, yatsen jen shishi. Te sega ni, chemong ki sega shin topu yue la. Gangbo nipu kichang ki gangbo shin chiri dreje tu yue. Sukshi ni, tong la bombe palang ki sukshi tan jashin. Te shin nguri tangpura dambe cui tini ngashe dong tan jabu yue. Ngama lep jen bombu yue be, re ngama tan jabu yue. Raju nipu ni, tatong rajen ki raju jabu yue be, me cui gyan kui ming la. 민저와 축 제냐세다. 자진이 팔랑기 체 민바라. 코니 팔랑 챙곤기 르루기 릭 페베 콘소 도게 예베. 예베 톤니 챙구이키 쯔에타 니부 예베나. 체리 케곤소 코라 쯔랑 셰베 민야 다게. 티민크 자주 고고 입티. 코라 쯔르쿠 제냐 표현유. 자기니 점린토

자신 소자 폐체와 다 저와라. 자기 교도기 권에 초대 체진. 뒤주 민족 와라. 교도 남아야 저기매. 지차라 김상 제네 제구백유. 김상 제낭토 고자 니네 주파라유. 쾌공 지도 내에 김규 소수의 바로토 초보시 초진. 지차라 고차 니주네 솜주 파시. 예르두 급수 시네 초보래 돕치의 교소식 주기유. 세리타 기베 튼토 자기 부스르키 로드랑에와 첨부 주슈 정부 좀기 유티 테니 깽외 지베 므네 죄나 창장키 내보와 셰브디시 제두 관조 서버미 책동 초기 섬 기지답수 김규규 관에 모자 초유의 남도 체디 소와 렉주 지기유 대신 최고 체유의 대수 대낭토 조부지기유 Yertu, Treze Parvata Dune, Ridu Totu, Sesurumwe, Zishi Namja, Mugu Pugutsu Yula. Rajayi, Sabab Toze Mi, Nedoni Yen Simbe, Lugab Nalin Chetu, Gomne Sesin, Suju Mawe, Mazu Subata, Loma Saba, Sagyubshi. Dundusu, Ridu Namshi, Treze, Tugi Maracha Joshin, Zada Zishi Namja, 你着心血。根据马祖看了，日记一，清仓前年，十八马萨拉内部的月经，三叔萨罗南登记月。根据三叔认为，三里马布没退，日记一，杨家的日在超速内部起月。十八托在没启动前一年，年冬拍起，罗格塔，罗旋北面距离南土。 Shekzi Duyubi Lugub Junxin Loki Shingba Ta Ngoche Se Ne Chone La Kowe Mathe Nuche Kusub Chigyue. Rengjun Kam Chenbu Loji Ki Tuzu Ti Ji Yara Dungun Che Tuzi Shiru Ye Yue Jing Tui Shi Namshi Ki Gyuruwe Zixin Zemin Na Zola Chone Ki Gugu Zemin Na Zho Kodun Che Jing Se Su Zixin Kona Dian Shinbi Raji Yi 推荐民众为难去自信给解决民众话的心的内部前景。出去总学他，出完心学给自信的当不前年，三叔就个有谁。

마운기 답제링 콘즈 디네 장기 샘드위 껴야 녀바 차고 디니 쿄츠 숨 시잠타 라제 포셴 카지레 초베 초보시시 쿄존 디 난토 라제 포리 남니 나스네 마주 직튼 총세시 도슈 체와 츠 파저롱은도 체베 왕제 유엠 왠야 쿄츠 시엔난키 포리타 티시 포리 크리간 츠 제노나 카데 쵸토 차고 게그 토벤 초로 시니 지르바 게베 체베 고급유 급 가라. 미드 페리 지대 레일에 개밤 탁주 체토. 탑주 가시니 자 잡부 여티. 밤에 켄티 교수레 카체니 포신키 소화계구. 그 리슈르 규티 추즈랑웨 무리 유민 따와르 친네. 자게 교수 난토 고급 사바제 유미 따와라 조그 삼미제베 제노치베 최토 고급 유체 찬념이 수강식이야 정이 남이야 남바르 계획인데 임바 켈린 체미도 대외 팜예 양양 쇼게 대조르야 개가 토베 네버 유시브시 자제이 감은 직단 테니 철숲 최신 가르고리 강야메 관즈 레게 셴팜기 치단 테 교주 상슈기 규바테 교주능 다르토기 테니 개베기 치답시 타 리규직 다르진 계교로 펜버 유비시야시 차드 토토 개신 코비 자제 포리티 코시메네 강다 책임 팅에 장기 쓰지 다 제동기 나카라 체제 체라 자게 촌중 남니 뒤주 지야 매바라 게르베 치다 레무 체신도 마지 콘정원이 되니 제무점 임무 왠야 제문들이 제와규 제라 카지 콘도 최토 디 첨보를 렌투 콘저로 팬도히 파주로 왕제 유겐키 프리츠 모리라 렌드 장구 초유티 진노마타 고작바 나니르 체바소니 제와 촌다시시 제투 방제 토타 낙스기 쟁링 티신 차그드 토제 칸사 칸토 관주 지동을 준남 샤유 양구 나우 진리 리규 태양 관주 지동라 방부 체유

0: Rishurune, Rize Parajesu. Sub Minjawe Kuitu. Debcha Minjawe, Sunyan Tonju Hu. Rige Debcha Nabi Nishu Yi, Chili Rigutu, Jangrana Wangwe, Tsuwa Rishi Yi. Huanzu, Budu Jawe, Lubu, Chili Dini, Naruwe, Zebara Genshi Yi. Jidu Yiru, Wuyi Shanki, Namsi Kurba Chesi.
1: 这个出现了铁与人你都有了为自信给健康铁做不了钱短天见面四百美容为才能母体年以往中国那就借吧肩膀学就行年少给女子这不理样子的区别门顶 카초 양사비 타세 뷰리 기자
2: 야미 김비 너 공대 보면 봐.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니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디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4: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신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

0: 정주지 인원에라 샤샤나 안조 어 준비 정조고라 근데 어 오미리네 슈샤 나요리 어 개가른 배지 장주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원지 베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레존에 아자니 비게 따라 줘야들이 개가른 배 오미리네 슈샤 고제 속바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도니 니 디투르 아자안조 어 개가른 배 오미리 슈샤 슈샤 기 균즈 봐 절라버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2: Hello, 침배 문제베기야 현통지 임배 문제기 안하사 야 대비숑의 야 테레 안 카멜라미지 조고도 주카나마 저 조고르바다 주기 안 주디담반 제심도데 제심 제마심도데 구두께 바키지 아직 첨난도고 어 안 첨제 안 어디네 소 구두디 단데 간주 제안이야 구두디 단데 도시가 휴차 차야 돼 어디네 온 준비 어디 차도 길라
1: 다한테 게라게 도스고 주는데 좀다 나서 존심병원에 차샤비는량 나서 딱한테 쉬우러 폐경의미리네도 저야 체트 통신다 갑교체부는 그 유자르도와 다나서 고조대야 차샤비는데 폐경믹세 개주된 배짐주 요체지리
2: 봐
1: 다시다 단나나서 게블로리아 유베 뉴주숑라 미나로 다한 디스쿠스 대시 바라래 넘주 템하실 치서 다초 강스 시대네 다나서 폐기 짐주기 차긴도 저
2: Yar,
1: 그래서

0: 토체 나온 거다 드리 안 나서 주니 야 영시 지 청소
1: 기마 아자 너 아주 개거리 메모미리 내 수자 찌 기나 주진 지 제도 맞소
0: 아 네
1: 아주 시론 종지
0: 시론 종지 아 시론 종지 스네 딩원 군요유
1: 레스 레스
0: 아나 딱 기나는 야야 가스가 내 제발이 좋아서 또 하스도
1: 어 기마리 안녕 시방자 보슴줄라가 시방자 기란지요 아 아자랑게 파조한다
0: 레스 레스 다 진짜 신의 영어셔 봐
1: 정진아 대디어
0: 레스 레스 너 안고 제가 진정한 내 구샤로나
1: 너
0: 뜻에 나온 거 다자 수비체 아 선생님은 이제 제초
1: 레스 레스
0: 아 남생게 소시다 단난조 편종기 릭내슈드 잡아 갸치라 띵섭 가지 말베 但能做军给虫子兴趣的呀恰恰为你来虫子鸡拿落了呀我们这里看我只有送多那听给他送来的我就拿来前面那那做西荣的种子的那里把给人吃不就送给前呢那做西荣了呀种子鸡时间太多啊 那么这个车当俺谈的你们呢西荣创作呀来的有是的我天天去金大队不看这么多那天给波森就拉了些把去平平俺都把去鼓手送给你你光着我去学老人了这个学会弄了看不上那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ね、すぐ。せぼせんの変だし、これんごな。すぼせんだ。うん、中国なわけ、どうせ。うん、けどいれ、たじらし。あ、ね、レスレスのの。やんてじわれね。もうやらいしゅせち。やらいしゅ。うん。やらいしゅせてた。うん、油でだ。なお厳しい中国やすんじゃ、だとばで。しゃしんとやったけびや。中国。うん、うん。だわとじゅんざん。あらで。
1: 가보든다 남바지 단도네
0: 몸뱀 바게 섭디 제문 여기 어 바카르 바 라원 예 요레스 겔라가 니만 겔라가 코노 조네 숨게니 예 요레스 섭디 디레 제제요 마레
1: 아 네
0: 시론 동제세데 종요네 부다가 모데 제요 마 단데 어규데 샤샤베니 지기 단 제가 그디규다 뭉치 차에서 집에 아 네
1: 단데
0: 지기 삼비 섬규고 지비에서라 지 뭉치 제비는 종디니 동자고다 카베레
1: 아,네,파수,태다난수,태샤이메나,사지망부지,양우미리네,슈샤,두조,난수,럽제나,로,야,부구기,파싱기,류종차다,송지체제,양류제다,니모송지체제,양디,나르삼발레,나부신다지토네,균지체다지,리삼기.가나란,리발,네,셀로,안길라게,토치시,에너코난조,저와스난지제,먼저,샤브디,고네,쿠부두지,빨리체주로나,슈샤.
0: 那是从此也有你想我那金南都是多了对他谈的话起来了听个准备拿了来你这是啊当然从此也有你刚上去对不对啊就是讲我们大恒几天呢我听听姐姐<音楽>

0: 세미 고쇼 티키랑이
1: 터치
0: 고쇼 키랑비다 감사 고쇼 키랑 가르쳐가
2: 비라스 키스다
0: 레스
1: 타제는 년동대 장기 미다제 발린 제도 가리이는 뭐야 제도 이베
3: 네
1: 다오는 깨자쇼야 제도 이베
3: 네 제노 말하라 준다 큐는 미도라 셰야 등금도 안수르 소고에네 셰는 준다 시다 유디 안수 로직 유부 말하 술레리 마지 가리스
1: 타제는 장게 바차도 잠베마도 년도 마자면 가리이는
4: 가이스 뭐라게 가로 들고 있어 캡다치도도 가로도 나이 무시는 인도디 편토 말고
1: 잔디 제고라 가로 이부 캡다치네 라이 이부 캡다치 쓰이시베 마세 교고 란다 같이 이시 가이스네 단데 라모란 간부 팀이시
3: 지스 장랭게 두브리 솔로슈
1: 어야 년도 가미스 된다

0: 왜 같이 있어? 말한다 개체 우유.
1: 개체 가리.
0: 나한테 범죄다. 아르카나 두 개째 해보자. 근데 진짜. 얘한테도 나 두 개째 왜 범죄? 나한테 이제. 수수 돈다 두 배마도 나 삼등 맵 신기유.
1: 제자 나 삼매 어제도. 장원이 뭐라고 시비는 시 지지유비.
0: 도치, 라마스 되었다. 가라시 링가시.

0: 라스템 누구요? 그냥 신기유. 계속 말해. 문이도 있는 문. 문을 또 와서 자주 오지.
1: 랑하리 인사부터. 아디에 까가지 채가지. 아 미트 채가 주인.
0: 미트 채가 주인스. 미트 수술하는 시에는마도 로이스 문두고.
1: 당시 인칭아 수술한게 용자하는 이메 셉시에우유.
0: 용자해요 말이. 미카시 랑시 삽시 다워리.
1: 랑카로 이베. 이베.
0: 메.
1: 카로 메스. 로드 발레네 카로 메와. 타능아 갈성 이베. 라게 시거 이베 아. 나 이칭민도 등지 창마. 나 이칭민도. 너니 카로 지제 로망고 친스. 나 뇌게 마지.
0: 레그딘데 아이 부범을 탑교제 대비는 은지마도 뉴기임 대기리 자게 수수치도 배드 미디에 열어도 제주는 띵원에 이 당연히 맞지 원해시노 대응 아이랑 시차없이 니직치도 자살을 도치고 있는 표면이 승부유

0: 喂你也瞧他们切过叫了米仓妹只要可得米切没都切切没都切都站着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저 로즈
1: 같이 했어
2: 둘다 쉐이유 응 와카고 이주
3: 뭐래
2: 사주 랑 고르지 이주 랑 가봐주니 딘지도 최고 아이유 나배 줘야러 랑배디 이루고 제대비
1: 말해 말해 오네이다 나라 니니자 님도 대제 교류고 침물어봐 自动拖那些呢 我那流通不多 你那天里呢 让大受品怕了 兄弟要洗了钱数 我那天里养家出 这么个生不多
2: 呀
1: 呀 让大不上小 点一点看不你一下 同楼有满的

0: 날 말어야 하리나.
1: 시기.
0: 시기세. 가르치기스.
1: 인지 니고시야 그래.
0: 마신도 여섯삼주기. 나야갈래 카디유. 캐나지 초미 돈다디조 주도 지자마라. 내가 뒤쇼다. 공실래가 중원 요승비.
1: 구리 인리 초샤.
0: 초미 없으시. 캐나조 야면은 승부주 소리. 야면 다리라제 마타니 야리. 말할리지 대 뉴스비. 직디디토 미카지게 체간 요르스 우리라 미카지게 요르세로 치리 세메투 이칸 치브능시 미카지 라시제 따니메네 간다 미지게 중리리제 슈급도데 지게 디네 미상마 디자가 나 로기리
1: 제단 주어라 미상마 디자가 나르게 그 뒤에 중리리데 녀들와
0: 어디가 줄리리기 튜니리 쉐다 가르쳤어 내주 갈라소
1: 아징아 야면아 레그네 튜 야면 카가치를 쓰기 지리지모 나로 고치다 나 레그네 튼두면도라 카가 진두면도
0: 라한테 다디 니로 고치 두마지
1: 왜 니에상바 란즈미토 텝시상 슈미드리 승부유 랑가 주시마 우찔림베 마체 창샤다다체 르필링규미 앱수고리 주시디스다체나 니아체리 뇨르케 멤바
0: 다리 딩우 니에상바리 직딩디토 지리가 제모도 벨레가 여말이 승부유
1: 젠 단다
0: 민요저 CDB요지 디칸이스노 수수루토로 말라산 쉽지 이내 지동사디 미소토니 민이 돈다 손상 지리시 두마리 다블라지노 넘지마도 솔그리라 객지시에노 장신이가 뉴지
1: 도스터디 말한 게 당구 지겨우시야
0: 야 나랑 이 룽드샵이니 샵다 입도
1: 말해 룽드샵시 老沙다 호주지우래
0: 다리

0: 哦，小朱，热水的，几点底套？陪婆婆学比呢？你不啥不去？婆婆不出去对对的，影响下去的。哦，没事呢，俺弄些拉么就，等到俺去上那边说都。你让歇会，看你没好过一
1: 라무시고네니다스니딘데리니앙원에시에나푸보무차레매균치보다면나로니면체다매균치보다안보다세비너두가준조로두면체치그리체너대매균다비이너체준조유리미스터냠레마체자교비기그도에 세이먼도 대매교단에디 콜렌 참으실로 조리
0: 시 도스타듀 맞아 이봐 양당 같이 봐
1: 문에를 도움드고 왜 맞슈다 키라니 탱어 영이 가르든다 트레브레
0: 이지 니고 시어르베
1: 아치 쉬다지 세링에 가라 아라이 망스도
0: 처음에 마시 디즈 거는 라나오 기브스도게
1: 디도 차라 나라니 니가 퓨주 범위 나올 판브리 심난 기시에서 세고 삼추 야 나
0: 我那听上朋友的做，气力极强啊！哼，先生，我很多你们什么他的事？先生，你脾气大，朋友难下的，路到退不了是不？
1: 他们的，那个他们得罪我，没得说的，听那个这边。
0: 个体对么让？ 야는 혼에 파 야는 레그네 도약 둘레데 유사 마다 끼쳐가 레죠 마라니 찬스 개비 이너 미지 인지 김상치도 레그레도 채웠으기 제자니에 뭐라러 라미 라부치 고리 나 공시 진다리 슬레베니 타무데 룽라지 예 공시 맵스스
1: 나고 좀 미치단 너요 맞다.
0: 디드니에 셰브디 룽라베 계지리. 이네 뭐라가 오늘 쓰지. 나 지단 예부도 삼샤.
1: 니에 표미기 삼르단 초네. 라라 셰셰 등기. 라오네 테차다 취샤.
0: 샤소지. 라다 바르시. 보모니에 고디 이르바. 더도 표미기 삼르단 조 있네지.
1: 니에 소니에 고이소. 아, 범수지를 샘수뉴메다, 그봐. 아주 그 대동진이 범닝 짐부터 대배면도 세미 샵으로 간다 아르간리 중매. 아래, 다오나 범디지 딱바리시 대면하게 부디조 닝도스럽지 다오리나리 리집기업 초보다 니에 대동나 깔해기업제 윤보사니에 범디조 가다다 니부제 초마르베 니에 란시오 전다 니테 랑게 쇼빙을 치단다. 니아지 아치다. 키라니 지구 지게하르샤. 키란즈 그뒤에 소소 메지 차르고 치야다. 소소 차샤 중야 삼르단베만도. 코란즈 치리베 밀어 튀규 고요고 가르유메. 나하고 땡문도. 니아지 워든데리. 소소 교가 가르고구유메. 나하고 땡문도.
0: 네. 지단 대사도 왜?
1: 심사디. 님지나 잡았다. 대차야디. 뒤균에 너마다보다 삼마단자 체브리.
0: 어, 小柱. 지도 틀어. 장원에 안 할게 뭐.
1: 샤로치. 지동사디. 침루 능력도 지라게 차. 되균이 가가지야 금수만고 염유유디. 오늘 소소간 토디. 같이 대치민도.
0: 야. 아. 다지스, 도구메. 잘 로규.
1: 아, 제일에 보다. 마친 좀 루시아로 제 대우수도.
0: 땅 아도 양자지야 가고 싶어. 이네 잘 구급이어지. 유일한 남이야 다주 도마지. 경찰은 미주 시다 수지.
1: 라스마니 싱마리 삼즈고에. 왜? 네 양자랑 직치우. 계지 모랑게 나 우주제 당부 치스나. 근데 저래.
0: 뭐라든 주리. 레어쇼나 양자 세주리. 이네 뭐라 찌레메 봐. 시에마도. 라니엘랑 가디 주주리.

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婆婆当南部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店给他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
1: 한리팡 총강 꿈세팡 럼소 미주 삼배워 한리팡 총강 싱고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2: 드링한 줄 로게바 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4: 개우 슈슈도 와라
3: 나세
4: 양우 슈슈도
3: 저는 렘바데 피부도 왜
4: 到底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0: 지도 카바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직바 균된 총고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一拍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内同面感心引来修眠随手压音空面空不疼不提下绝空的脸冷却稳当热度吹空气空不认识激动地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年起别干部苍龙原为企图新旧堂三百千百银别起别根据苍龙给开旧堂对年取贵千余卓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起别他们天灵阳行西我堂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敌行级别从那些容易出过错恐怖部队堂从亚也越够刚把超容易的叫企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深圳米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出现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苍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儿也堂国主国国赢了国儿也看了游戏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0: 我就怕着日国儿他们日国儿他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的境内日大的国土了不行顶戏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名体味他们为了切入他铁堆国土的女不点预备打借起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他他的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最美国群众罗杰帕主
1: 一退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长秀秀罗杰帕主你过去会的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体外你过堂龙过切去阳光图不啦苏布群起苏切列不行温图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记录着对我一拍出你过去会当不能疼
5: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娘这期明了机制级别机心起过必须赢明了大街前在明年给年团委员先图不啦肯穷给我找你死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钓鱼金铁连帮天捐个堂米兔脏死木鸠则鱼扑你动啊 黄子娘做节约，开始起来没热水起不烫，没三不没通话，没就听不，没干不说也难听有嘴。毕竟避免烫，天为人心急，明年中路所里面在新旧看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看能力偏给观众我就人民大街烫，人民年龄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过的下人，花花丛丛给认真。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顿送也过过过。对于俺年初，
6: 何不给我谈？那就谈吧。那干部说的，那空得不面子。玉芳，那当哪位说出看了偏大？我们就给这个了，人民是接待，俺们领导出来，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奶奶出位，理当是亲人。那我那说动我当四处浪吧，那我五只找我说的，那我得不面子。那当哪位说出看了偏大？我们就给这个接待，起来给老子托呢，人民是接待，俺们领导出来。玉芳，那当哪位说出看的？那我我不谈，那我张世清呢？给了，第六个那我是几年？玉芳，那当哪位说去看你？给用的木质才不便宜。但他卡巴给子，起来给小朱托呢？给那当哪位那段了？打穷几年？
7: 玉芳，那当哪位说去看给？得谈几声结果别原因。那当哪位那段看了，从看图片里是不是娘们娘子？过古当古书古来没过。
6: 他是三年，他是中介，城管局娘接罗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俺几几个？实际三年，实际中介深处是去扎的几浪。可望着两个月过年，结果我姑姑出。

0: 陈辉跟他打俺最可对穷给那嘴他就养不下现在跟那嘴打娘们俩吃个苦个明明打还用的陈辉给莫这三百这么大错都得没满过一头拿起给给他让切记是吧托起
1: 他那嘴没得啥呗，正常速度创建一万是吧？他的意。大把力度用呗，你不要嘛是。张生特批的天目鸡片套呢，天目鸡不片套都还嘛是。大把力度要是一嘛是，伊那去让给啥对个项目做他明白。年薪些了，几个扛拉大，陈辉给区兵、哨兵、天目指挥都。
0: 기랑게
1: 땡땡 편주니가 유일 넘지 나도 갑시
0: 도스터디 저지 나지 피해 없자
1: 요알 기랑 그 공부 좀 해봅시오

0: 阿姨，天下很热度，俺人家别的来要怕么子些，吃上去让做尿水酸。你家多少亲戚？要不是咱民族，俺们就成那个。免啥不去陪住当我们这孙女，一年没地矿，他不是咱这一下。咱出去晓得，肯定是教育没俺，俺自己去吃多。嗯嗯，没给偏上钱呢，矿他不应该黑民族。用啊，还可是，也就啊。
1: 자, 그래 가지고에. 야, 출동다.
0: 소리 손동기. 혼자 제주시에 한저 쇼이나 다치가 주의.
1: 아, 지 진짜 달래 녀석이 없다. 내 친구. 내 집 달람 살 연체죠.
0: 야주 아.

0: 아, 지 그거 다 속말이.
1: 코조. 다르게 베들라야디. 야오시라 추샤. 상매 가부 추샤라. 워든 글로레 신샤. 참가레하스. 소소 거스 슈다.
2: 예전 다리 제주 조샤니디 쇼베리 지다바라 샤르고 야오체샤 닝제가로 요새가 냠다데부스도
3: 진짜 가봐 예전은 다리 제부체인데 쇼장시 낭도 셰즈시라도
0: 왜 지게 홀라가 야오시라 체샤 닌조 참 망고 규구체네 조선시라 치민도 오늘 공자 케세 중아
4: 저와 저와 지게 불라게 나스네 켄제 셴제데 하마고비나 나랑도 겨라네 가가데 이겨로 봐.
0: 하 딘데르 와. 치탄지레. 개윤네 앙 숨버다. 앙 당고디시. 앙 입 사르차브레.
2: 그거 저도 나랑도 렘 로충 되저에. 얄게 갈락한 삼 주샤. 아. 소소 그 수시다. 인다.
5: 인다.
2: 인다.
0: 아장자. 다리기 제부지엔 조디. 나랑도 회진 공시 지게 당라레. 콘켄 잔데라 시갸리와. 냠 뉴비송초라 터주데르 키바 인다 창매 거 차다주시야
3: 진다라 레스
2: 파그레 니엘 차데다 제르 고그능시 니엘 라유자 제르 간 추브레 레마레
1: 지지스 다지스 뜨다 고조 가다 가즈 남자디 마스 시레 차요 마지 가조제 양가다 주지 핀즈 뜨가다리 즈그베 다리 지자 비즈나야 야고 추부디 하토니 도시삼치리 세조 가르기 의미 원디 총샤게 도나치리 키란즈 수입에 짐자수디 주시디 야메는 밀렌디 세교르샤 야메는 동삼장 교르샤 멍무다지 라다치 투야미두라 페토 까짐두
6: 아
7: 말이죠 교부 여부디 안주 교마르바 디 총샤 교마르베
6: 아지 카드다
1: 키란즈 님수 되즈제요 베사르 투야메는 상무시가 아이유 베사르 스토야메는 시가 아이유사 예지디 게자 유베 진순 케버 예모중기 순두나 여지 키즈의 탭디에 던 유메베 던도서서 진순다 지지기 레가치 유사지 아
2: 뭐야 다 레가치 유
0: 개부 괴부 시구레스나
8: 괴부 마시랑 시리
2: 다 레어 치쇼

0: 子，你别的消息啊？你去看多个？
1: 哦，唐妹妹又是你做，我蹲着去。
0: 哼，你也太个丧球。
1: 爹妈子，昆州村子上边几里错不的，我让住我心不是？
0: 我心没一面狗面，昆州街边菜三路有面，全堂啥脸皮？
1: 回心多。
2: 인다 빌러스 지다 경주 갈래 가고 여보 냐 하고 기 단도 토랑 쓴 사샤 이네 하고 중에
0: 당천러 켈레 챔부 딘저 시저드 댄데 탭시 유고 동시 소난 가면 지바 파습시 지고 마시
2: 쟤네 그대진이 봐
0: 주로 주네 로 주지
2: 체크하고 싶어 알다
0: 지지 먹더 겹뒤 이신게 빠숑 부르베
2: 다 그래 먼저 녹듬 뭐인베 지리도 주 세라베 로디게 나로 워든 뉴베 선규유 제 체제 대비들고
0: 무슨 유절 예슈다 등기 메트슈 세스 바제 프랑스 프랑스 시리다 주지
2: 모두 세나 쇼빙 잡아도
3: 내가 시 야 잡아도

0: 지금 쏘라. 링초님 14시에 키랑 장안 나고 유지시다. 아, 야. 야.
1: 어제 리드다. 뉴스에 균두고.
2: 낭다민도 정회 부처가 바로 여제니 스스로 중에 공무 상황 구다.
1: 영아. 되다. 네 아저랑 카페실로 빌리시 주래.
2: 응응. 야. 얘랑 진짜 같이 있는 거다. 광고만 시작하자.
1: 아자, 단다 아자라 니진다리.
2: 다고 니치 내면베.
1: 말이 아자, 뜨다.
2: 지스 가고 쓰면요, 다규.
1: 아자랑 삼시 쳐봐야죠.
3: 영아.
0: 남자 친구, 쇼케라.
3: 영아.
2: 같이 유.
3: 수보 정다 단어 빌어슬부 저기. 제가 쇼다, 쇼비, 편도도. 우리 쇼다.
2: 레브 탄다 매입장.

0: 게 다리 지단데 가르쓴 거 돌아.
1: 우치에. 디데시야 카리나. 디레고 나라니 마시. 얘랑 걔가 레무스네. 어디 간지 삼자지.
0: 우디슬러나. 규셉 숨 그러고. 전에 키나즈 우디 또 고부 좀 부르봐.
1: 마지 킨스 진지 레기 진예도 저. 카디부딘 제 여주베.
0: 말람 구조 차제지.
1: 라에 라무 구조에. 어.
2: 在就是提醒一遍，俺就是。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주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아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양제로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라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1: 哎呀, 姐姐, 林国大金韩国的你也落出这款多啊, 得行的, 他的韩国的那让子杀不多的, 也提的就行的, 你那的, 你拿落的就行的, 对, 不是青年们多的, 得行的, 对,

0: 드레 준수하자. 걸어 가.
1: 오늘 안님도 준비해.
0: 영희 가바로 그래 쉬다.
1: 예랑 시옥 슈쿤. 탄도 겹기는 치차 요마지. 디니엘 라야야 제 치브리. 다리 좀 왔다. 고다 마치라.
0: 선단차. 탄에서 아자랑 가바 친비이네. 마다가 용비. 아자랑 이슈네 템부디. 콘주 큰거래. 저도 하자. 다 레어스 앞채 하루.

0: 말이 나로 제라디게 뭐도 요마르베
1: 다리 아 무슨에 제라 힘에
0: 상고 바보니 이메 상면에 호담베
1: 다 가봐보 그래 로드 규리
0: 쇼비피게 요마르베
1: 뭐라 배치스
0: 라도스 침비노 나오네 르마 토베스레스도 라카치유 포교케시에드 스카스유아
2: 츠마사 첸야 쿄츠지로 다오하시시데시야 히라니에 뜨디오 맵치 다시네 유데샤스 마주이 老柴长 CJ的
0: 老汤 让起比呢 제마네가 알아두러 지내 요마리라 딱바리시 응시종제다 채란세결 대대규리 마오네로 통무도
1: 아지 딱지마슈다 답춘 두거리
0: 문세 되두게
1: 세입시도
0: 다시는 교 기회입니다
3: 老汤 디오 然等다 시야유 님도 만요 아
0: What?

0: yang ngan zala ta khar nye ye
1: zhang yu su su do
0: we zhi ni me nu ne xiao de bei zheng gu ngan ne ngan la ta ni ga xie dong
1: ni me men xin ne no lu xu gu yo zhe bo men xin ne zhe la de zhang yu bu ke zhe sa ku do
0: 왜? 대부도 왜?
1: 가지.
0: 어, 네 국적에 겸연수요. 대부면 누나 네 소소 겨겨고.
1: 디니엘 패치 디디네디. 숙제 매베 범치면 저 생기.
0: 디니엘 데네디. 저 사조제. 탄데 데디네디. 제마 숙제 야고지요리.
1: 딜레 뭐 저 영체동. 어. 喂, 장 라부디, 용두게.
0: 농담도, 마춘주지를水面吧.
1: 귀도를매추, 구조시라마여, 예수야오게보다.
0: 장게 안심구체바, 팀원탐우면줘.
1: 장게벌로디다치에, 저워가자치토이나, 수순매지케마시.
0: 가스기유, 니에대기호 소득근대水面, 장게통요마리. 지만에 대기고 통배시고 썼다서고 이.
1: 다지샤. 부분 나와 마시다. 로드발레네 더도 야리겠지.
0: 아자. 니 진짜 제가 수유세더래. 니야 다부도 수지래 야고 진짜 친구매. 파마래 야고 진짜 친구매다.
1: 가지. 파마 파 야고 마체체. 더도 큰지도 위배.
0: 니야 다 가서 시에비기. 라니 견제부 진짜 마체다.
1: 다지샤.
0: 今年六张八浪冲开登地，今大那个南昌开业节过过当吃面呢，馋住是呗？你们过什么新的用途个？
1: 喂，俺给查询了，现在个让他们人在叫，他都苦个不得，退税余地，给不用上不是？起码给不给用？
0: 让你阿姆拉说的嘛，现在用途个，俺可对很过人家去呢，阿姆拉个地过送过来。
1: 금자하리메신도두게
0: 가르레
1: 한국피게 샤유자마도 장게 혼나니 도가 주주베 장게 샤고 삼느니 칼라사야게 투즈 쿄스드마도 메바 제잔 디시든가 저기메 숨거지 장게 탄도 뇽사부도 순나 차체 왜 다오네 장게 혼나니 닝싱도게
0: 现在 让, 让他们呢, 让他这我也会要的呗。 让他几次是可以的。
1: 我困难你的,突然扭扭是。 突然有着钱的灯, 让那些钱被迷途。
0: 让他们呢, 啥去新大理要的呗。 코나니 튕겨두게
1: 하이 홍치 시에스 루다

0: 야, 너부. 녀를 쟁거 지세. 수주 커섭 저리. 디네 세부 지세 신도 아마르다. 디 수주 커섭 도우리. 장디 녀수 야고 겨부다. 근저스 체네 매균 봐버셔봐. 되다. 랭맨 주 로슈아. 나 니게 랑따도 체줘.
1: 아, 지 아마라. 탄당아 근저스 체네 공신나 그 구지다. 공신나 가면은 내가 제도고 말다.
2: 오, 쎄. 가리. 현재 공사 탭자대에 미주장질래요, 말이. 탄도 공허이네지.
1: 네 벌써시에 개매. 탄도 네 라자다 자경을 대비나 난가 한 거든 저 나왔단 거야, 개매. 싸분 여쭤져인다.
2: 영아, 뉴시. 보비. 네 라래 또디 신도 대고 아. 저.
0: 녀랑 추로시다. 녀랑 따도에 제디리.
1: 아치, 나 콩고 넘줄 때지 대니 두금도.
0: 라니, 딱바시 딘데 몰랐다. 랑발았다. 가약버스 제베 마도. 랑 챔부시 라치기도 와.
1: 나 챔부시 기즈라.
0: 뭐네이. 랑게 신고 유베. 랑 헝고도 좀 맞아야 가지. 랑게 노버진네 빨라가 나왔던 미도. 창고시엔 등도 신고 요 마지. 이네 아메 신고 메다. 류제 헝고든저 콘터부딘 저리야 가리이나 발라게 헝고 맞아야디 라어 헝고 링가 요리시 만주라 템리 투그르바 딘제스 체네 투즈 통차 용차샤 숨기
1: 암라 키랑카 가묘디 미신다지게 시합다 지부지 갸르샤
0: 가리 수스기
1: 뭐 킹 말이
0: 장기 가러 집에.
1: 진짜 말이.
0: 다 미디 저지 예배 다시.
1: 아무라 지만이 얘기를 딱 받다가 요죠.
0: 영아. 야. 수수발리 소아.

0: 三儿。
1: 쉬쉬쉬쉬쉬 라주 어디 갈지 그 다음에 왜 안 가봤지소 야 또 써시
0: 람부지네 사라주 어디에 샤냐 여러베 개마 힙을 하지
2: 당천 디냥라 람메인이 더 딘제인버 나와 큐는 마추
0: 가래? 뭐힌도에?
2: 저시디리 자신랜토자 삼퇴주부유겠다
0: 자디 갔으래?
2: 비닐 살린가 랑체네 냠래 마치야디 니에체도 마시 장창기 기변은 너즈마 보약체도 제도 쪽담 자예 장창의 무튜 진섭치야 주무다가 장계 람사미 체제 정회 경호 조미치 만주 롱투마 인베 지지리스 카스칼 갸자베자 체비 진짜지 봐
0: 라도스고 고마 함식이 미세 손에르샤 니에 수미치 니 수레 니엘만 비다 니 수레
2: 니에 송샤기 세니에 송제 장가 마르마 비바 수요금 치고 입 신자 과다봉 다 치워시 我公司请到专业人士，去给我领了彻底改。夜里又在年货里要钱，公司的马桶还没修去，大路也清不松哎。我两个小白马车，明白的结束，但是明年生意可大。很多马人还要前面那么久时间，我两个很生疏。
0: 可是马人还要当，没事的马人还要前边不？让错女的呢，很多怕女的当到起去，让你可怜别个嘞。
2: 大吃一下。唐德让了国家仓库全部是，你也让了那间牛鱼，但黑些也没，我让你签了黑面的，看不着牛的，破轮速速可厉害了，这。秀，这，这，
0: 咦咦咦，弟，让起来吃顿不是呗？让仓库就交了多。

0: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가바죠.
1: 물레즈 찌주다.
2: 가나 야. 什么事都
3: 조그르 참지 체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응에 자진주.
0: 다 카바 추지엔 섬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카바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지르메지. 쯔츠낭.

0: 영아, 란 포도 다니기 범디 세가규 켄츠 효상 디제르 제 모토브디 수소 포도 다니 범디리
1: 예예예 디 제너 응이 팔어 케 요마르 봐
0: 自动다 총 카카시 看他 keep 上预备去过，也现在了，那我劝等呗。

0: 오야 지사자 탈로 디스와 메요게 균체 김도 녀스 여깁스기 다 딩에니 갈티게 크서 야우치 진주 딩이나 아 자랑되다 최근 우리 교구제 너기 책임에베 평미소 조리 많은 나야다 아유 삼추 대 다 나송아 이내 여우도 나래 따도지야 구급지라 우리 최근아 시세 같이 등매봐 다 시세 떠나 따단다 니에시에 아자랑은 니야리 신송해 미좀시 가 개좀다 니뉴시 어이야 칼리님부터 어둡대야 아자 아자랑 좋아하던데 칼인소 그래 아 근데 쟤네 궁신비 구디인비 구이리 미스 구리를 찍대다 깊시하래 문두고해 사야 심리심제세 아자랑 스테다 격세체 돈도 힘팔 가져오리 레마레 미수 공약뜨다 작전 총다기 양리 아자라니 공화장교 양육리 돈도 수수기가 그 뒤임에 하고 말해 총샤가 가져오다 기간이 미친달리 셀싱그리 피리 샘삼야 총샤도 요 말해 카메 팅우아자랑 게 칼레딘 레게와 카레치도 이나 승부유 다니 고스스 오마 양 아부딘 레지라 따도 치고디 수리네 딘 레치 세브리 칼레 요레 무네 칼레 요르다 아, 지저이는 영이 가르치고 오라다. 망원에 고쳐면서. 됐다. 미라는 시야고야, 어마리. 아. 경에 간라, 전단체 해주오리. 이네 수술가로라, 다도 지모도야 가리나. 이암, 쟤라. 아자, 니 벌초시에면다. 개싱 아닌 바 샤샤나. 니 아자란 따도 낭담이 없지, 그리. 이 마치나 따지다 추리 아자랑 경아 롤 두마리 이네 개면도 삼부리 체비 네베준 후다 체제 아자랑 전부 수습도 구이 네 아자랑라 따도 야구 체비 마체 로고 체근도 체제 아자랑 지만에 두근양 주미 용두괴 레마레 푸 라한테 쓰여 메요 메요 암지잖아 암지잖아 다 등체도
1: 어 차르시라 치샤 수구 세스카 규디르샤 직체나 메사브디 페뉴토미죠
0: 문해라 젠더비야 무디 면들루로 면들루로 엄지라 나주두베 주고 면주기 제스탄해나로
1: 라네베 능미베 등은 통유미도
0: 인예 나 영어팀 당구인
1: 영어 나체나 우이디아가주
0: 레스 우디라 디다 어디 라지다 적응위 나주군 삼분인 시사부유자 라우탄게 응위마자 할까 보리
2: 장우이 배두 배대 용구삼시
0: 니나게 드리다 어디 무핑지에 배매 이 맛이 러상조 기치다.
2: 되다. 장기 샤유.
0: 장기 소프트스야 님 가셔스 구디비.
2: 갈러 봐.
0: 킬러메 란슈다.
2: 님이 되게 나라. 예, 장기 섬피 챵피. 나 침수 손자. 카카치리 어제 신제메 봐. 증제 단위 망고 토뇨히. 교초에 다시 치다이. 망고 토뇨히. 최선 그 뒤에 내가 쟁아라. 동산 마장치. 리고 당세 채울 수유. 침록에 균을 송겹 채토네. 세동 송겹 채토 마시. 장우신은 랍주 튼두네. 닝로다 제차. 예심류 망치에 내가 털샤 아삼추 간인스는 별밀 차샤는 수수 변조기 칼로 교토비는 신의 지조강로 증조토비 마치에 수수 교계 증조의 토크를 쓴기 탄도님치 계승 아래 수수시세 미디다 가채와 캡기는
0: 地对边角铁了让给马匹匹呢蓝山主意是爱给头端有马是什么给你也难当面着松点走那我全部答应用这还是一面上个星月星月让米达就能你个说用什么多
2: 통마니 나 응외가래 다고 겹히네. 장수세 세고 삼네 세다 취업을 삼추. 이내 탄 삼던디 패치 놓읍자.
0: 마링도. 알레토스구다. 대란 시장부 딘데 근데래. 가사랑 거 딘데 치디. 공스 침부 진다지. 핑제 말아봐. 너 가지고 쓰송.
2: 主任，上个当我大伯拉着俺去这边的，俺真就去不得，是不有村过去？一年，你让个去不定是苍茫，一下下养起我时，我那前天这起就没多。
0: 马来马来马来，记得英国村，啥子话给的？俺让个叫个孙子，我让俺们真说着嘞。
2: 上次那给买年新个月。
0: 뭐기 민도
2: 예신기 장게 댄댄 아지디 함부 사부시도 쓴 것이 是吧
0: 말해
2: 예신기유 침루다 자동 카가시 가지 인내가 나 요아치 세세팅디 소토 카고시 미스니에디 치지딩게 샘초스입지라 투주게 균도 주시
0: 말해 말해 미사드 머신에 랑스 심토미 해봐 랑스 심토는 침로 구야 요 말이
2: 미래 상황 거지 킬 차샤네 침부구 잠자 채우면 되게 다과다샤는 가봐 용지
0: 닝도 랑게 세드게 니야 고쳐서 이네 랑게 빛이야 단디 참부시라 민도 마키 멤버
2: 최장 니에 심다 시에비 로디게 나노 예랑 준차샤 예랑 님식 투주죠 추주 니 섭시 디 나러 장수지게 주니어 요마시 세동 캠 깊상제 뒤 가르치니 뒤 내치 간다 침내 마 개배시고 물 근처에서 돈 내도 수수 되고 다치 가르치니 지리
0: 아
2: 이내 추주 니 섭시 지혜러 장경아 랜 섭시 개부유 枪子给不差钱，每次他有钱是阿姨，他们这下不得，赶紧偷钱回来。叔叔做不起那个米的，什么着不起，叔叔什么军都不起回来。可是钱没多余呢，枪子给不够用嘛是。
0: 黄一柔。
2: 让你用不得光，没事当老马了吧？他这俺娘们天气轻易，他的那国祖籍退罪可以，生意退罪的哪儿都有。让王国养的你这国，叔叔担不起。

你说什么？当过你要苦一个嘛嘞？呀，你说是属于错对的。对的。我嘞，你很多咖啡贵。다 선물 큰 주문 좀 하던 클래스에서 손 내가규 칼리뉴인 씨 많이 해 죽네

0: 고주 야 차다치 슈구도 야 평소 자고 민도 기그 낭도 카도고 도르샤 남사 솔직이야 동을 내가 파면 제가 기그다
1: 아 청후 미디 좀 요금 해줘 아 니 니 호매 해줘
2: 최장고
0: 송샤만 님의 슈고 수진 예제 마치 나대 킨즈겸도 대미도 그래
2: 진다 회의진기 직접 당라 마시베
1: 对有女别别人
0: 看这个用吧
3: 让谁去留多少
0: 对的让可是动过
3: 不过也去
0: 这下让路你也没多等到个有血的
3: 我说病气都用不赢我让两个那边也准备好了看来最近呢，毛人两个人同归于尽的，看最古就写念书的，他多写一句，他这个记者模特古全国经验啥是吧？
0: 几个不同了，你也让了一直是要看你远，谈不定，让他说明白了找可的远，啊，你也咋了用钱，等不够个月呗？你不得，我正该让了我看去再找，我早年给个钱，
3: 你看早年给没？几只猫都活足年了，还是不？
0: 这么着嘛说，俺最活足不了四个天，所以要回去对的，对的。陈辉的女家，生女的可对别多就对的。

0: 저 야, 딜린다 디가래 좀이 집에 작은 우유리 두부리대 직도다 나 죽어가 쌤에다 나 야구도 가 망고티 지금 지리 망니에 그 말배 여자부터 마셔보지 가갈 여다 죽어리 강리 디나 내 수시다 유기 마셔봐 내 수 가려요래 말해 내 수 가려요래야 마초 겐순 좀 받쳐가지고 아지 말다 말다 영아 영아 저 라인은 같이 유야 진도면 누구해 겐집 지하 가도
1: 겐집 지하매 니가 나 시어 강리 망소가 태툰 지하매 송 니가 장장한테 큰 토마중 진짜 시세미디에 조현 좀 주배 세겨오시야 바래 용콘 세미도 니가 집에 주미디에 섭취 잠만 지킵시야 차발이 오게 마고피야 치도 디디 체는 차바이유 다들 미소셔도 와 띠고도 교래 머신에 망소 라치 체업다 나주 겐치 체바 가려래 머신에 로보바이 디디다 가보여래 칼리 장아 차고 쉬어 디나 니 주의 상관 가스네 신고 와봐
0: 어 유심해
1: 장아 대지 차고 쉬다
0: 저 제규소저 단도 유럽 제사비라 라제네 주대 타 제사비 디마체 나주 차와 상고 체엽다 저라뉴 아 등의 좀이 섭주 기업수도 겸해 봐 저게 좀 집에 삼자시 하도 와 니에 갸셰 동시에 내 주도 타 제비 도시 무드 냐제 소소가 배자라 도스뉴 디네 어
1: 당연히 신스
0: 가르치소
1: 디네 카가야 무지 주바
2: Jalma sya ya di. Nga re gen zida nun shu. Mi xin dar kir chung du mi du. Yine nye sim na la. Nga re gale gib zi sawe ngui di xin e. Nga re thar sim gi.

0: 저 가제소
1: 쇼빈 가바이메 신규비 너만한 세제 내가유
2: 장기식입니다 과정에
0: 문이 맹가나유
1: 맹가래
0: 괜찮습니다죠 엄지 뭐라니 수만스 겹주사

저 미리카 시드도 오치시 타고 제네 지셉 지도 제 지교 후지 저 이글레나 창가르 빈둥기 람든 지신교나 람더 팀이스가다 공제당 지에서 당는 디지 통일시

0: Tiri nganzu lo yeba dh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u dhosi daga dhru.
1: Di shabsha ji yuwa di jik tsuyadosh dago nani nandigwe?
2: Dewa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ino lemba di tigu dhwe?
2: Da di hongho nasa wala.
1: Di lo yeba dhru lam ani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네네
3: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네세
3: 아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그란티부도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그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네세세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그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그란이야 내가 부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단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데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뒤 켜야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켜야 참부휴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숙불 켠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신원토 칠주디 어게 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5: 어게 파주 지고람니 지고탕 양규 강탕라밍네 주고 체바시인 섬디토라 지고게 뉴버덴유베 상외 덴버진네 제다르 고토라 뻬싱 딤시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탕 티두 고토데 뉴버덴유베 닥제치디 팅에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츠고게이마탕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아 가절 가시가 좀세
8: 좀데 비우니 다 뜸바다
9: 이제 니 마세샤
10: 중국 귀진 유감네 탕구 벽에 대모 시로나
11: 기랑 쯔니 더리 신네 안유나초 시바랑자 레오게 고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12: 야미 김베 너콩 대부 메바다 너콩 가봐 너 취약스 됨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틱팅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셰셰유베셰슈뷔치라겐린휴카바앙자레워게구직추숨구구구추숨산예라승양젠람후캉면칸키니드부살베카주칭비탕나녜디탕디네시그지루므체디쿠카주칭비탕나녜면제총캉로고총디니동추괌불람포가룹총탕부요카주칭비탕나녜면제총캉
14: 자디스스케바케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팡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15: 자나고 야구치체이
14: 수수제 멍요르 대제 한리팡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취지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수수단 최야 부치링기
16: 자야 오스차샤
13: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姆拉的班的门子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17: 那我问你，谁不不可能？放假期，那我四处乱跑，那我问你，谁没记得？其他期，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没？那我那对他去结果的真书堂了配的，那我问吧，那我这吧能速到我，那出郎吧，那我你再做预计，真书堂那我这堂给你了配的，我有所见看见，再就把做我今年他上给些制度规定。
18: 개가
9: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된데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16: 산에 가서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산에 가서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0: 보고디 가바튀여래.
1: 사고기 줄랑.
2: 안수녀의 수세배 치키다와 하장도 대배 서부. 응, 사오 줄랑나 주아유배 공도. 에다.
1: 우다 자가 지지. 고도 통다가 뭐진 용도게. 안수녀의 사자다우시. 사오 줄람디 라방기 몽창는 신욕자 사부여시.
0: 라방기 몽창스 가스거래.
2: 기라 동다쟁기 제세유배 몽창스거래.
0: 하래. 동다시외 야지 미쁘스거래.
2: 대하래 하러래.
1: 娘刚姐姐能洗洗那差不停的切个娘亲鲨鱼的切个娘亲刚姐姐冻不了吃不起来哟的可就把洗的刚姐姐为娘亲鲨鱼烧我就那么快点洗
0: 姐子拍快停这了顶嘛的吃不擦干了那工擦去
1: 真是吃不错给他你给洗送娘亲回去都我就老多些洗我洗
0: 娘亲鲨鱼的娘亲鲨鱼 那是别了别的那工擦这不擦了别的
1: 더 뇽트 시라도 데이베 불람티 뇽트 차라 서서 마치는 카토에 있는 것도 제자 님도 자주 배도 염도 그래 야 고바치 무시 아
2: 에 디네 수샤 녀녀 좀 수셔다 셔다세야 그쪽으로 뭐네 배 타고 싶어 에 되다 상관관 지쳐는 용도 와 어 어제 지금 최고도 좋아 친구들 직제나 어제 어제 용게 아
0: 야이키코 도와줄게. 야이키코 도와줄게. 야이키코 도와줄게.
2: 아, 싸워 준준다. 댄드메스 얘기 좀 해줘.
0: 딱히 내 집으로 십제 주제다. 사대민도. 야, 샤워가 마치스.
2: 어제 난 일남 너들이야. 계직 말이 계직 말이.
0: 세미 세미.
2: 내지 니네 보고 말이야. 우리랑 내 가는 거죠.
0: 가리.
2: 걔네 데미.
0: 조금만
2: 해. 조금만.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新鲨鱼，它真是拿菜。

0: 어야, 도스터들 벌로 심투냐 그냐데 오늘 저 처부터.
1: 야 이거 라이 켜고치. 옛날 옛날 그냐지 라이 켜고치가.
2: 오이.
3: 오, 오, 오.
4: 내 속에 뒤지. 저블리 양즈네 뷰베 문딘 카토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5: 나와 우리네 세부 무크나 강가지 나와 서주랑마 나 우리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게 뷰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와 내뒤 탑주 제도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능수동 서주랑바 나와 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와 대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제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게 셰주주비네 개가비 리부터 나와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부 미려 와제게 지난 년도 뇽지 제발레 덥시다
6: 당의 민주권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와 대당디네 편유 대표 권에 나와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와 대당 세월 중이
7: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两国界 국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两国界 국지 주지 응아 안이 추
8: 行政女刚、平穷、严浪女刚及女兵上阵，国的同志们也懂得。平穷的念头，不再脱位。

0: Bagbar Zhu Langbatang, Seki Keba Soki, Bagbar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ala Pinta, Nye Tongala Pipzi, Ribimiba, Chudan, Pichu Nancho, Bagze Lunjunta, Lunju Tumba, Bagbu Seki Keba Soki, Bagbari Nedula, Yufang, Bagbu Zangsi Kani, Ribimiba, Chudan, Pichu Nancho, Yufang, Bagbu Zangsi Kangi, Wenduki Jijetang, Chile Mine, Bagbari Nedu Kala, Dakunchi, Yufang, Bagbu Zangsi Kani, Gayungi, Muji Tempashi Yibe,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구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비네 실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글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1: 红果啥不地我呢闲了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出来红果地花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何不及给我汤那就对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面子
0: 유방 나다 나의 소중한라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순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하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잡아 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의 소중한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란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초라 유방 나다 나의 소중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방 나다 나의 소중한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2: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네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낭아 구구초
3: 흥고 쩌쩌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장부 대부유 봐 깔레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4: 나뷰년이나 흥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흥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두고도 봐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에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진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원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두 변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겐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겐미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지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중재 섬유래 대바 튼시
1: 니에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 민도 매견쇼양 제마 저톱기래야
0: 매견총티 퇴수디메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 망불로이 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 김도 계시 바게 총나 시조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 망부시 동당소 俺这批菜啥看呢你个天天切我了你俺们谁具体切过不了几所卡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孙切罢了几所用娘都兄弟美军底下给都洗死不动女性运过他穷都动为子女空都去把切切心里满巴罗啊女性密破把切图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几点起步，三国了了准备，我在这一步了急。

0: 카바다나 대외 모서시
1: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네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겨우 수수도
2: 알아 네세
3: 양우 수수도
2: 저는 렘바드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 나서 봐라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네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도 담배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체가 티스들레 부야이 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6: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7: 콩키 콩부친추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힌 콩메 콩부 탕부티 샤브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 기 케주 탕 뒤니 취괴 체휴
8: 조당야부메바여성치토 함 차지로 고 야탄 굽주 거고 인라 고야 가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여투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 단위 장슈슈 로기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첨부된 유베 나공 탕 니콘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Support Kunchi, Sukhia Lebu Singwen to Bemati, Wodong Yang Garbu Singwen to Chilu to do, or give her to Niko Chiku Dangwanang Tang
9: Chaja Chow Dong Kim to Chi Kung Min Samara, Chaja Ji, Kim San Yola, Wugu Chaja Ti, Chaja Chow Dong Yonzu Kip, Jungu Ji Jin, Jinu Kim San, Diki Pinzo Kim the Jara,
10: Surgeon Chi, Dovjo, Sapi, Lady Chi, Tengila, Lu Shu Chi. Mao Biche, Sambia Gushu, Gyotunchi, Jijingi Bogdun, Tunle, Yibaki, Ringu Gushu,
11: Jungu Jijin.
12: Yami Kimbe, Nokung Dibu Mepta, Nokung Kaba, Nachuyak Stumba, Gona, Guyukur, Lotsing Nidu, Lots Jijin Jimoto Wasogi, Yami Nichu Tunsi, Yobu, Chingpi Tang to Pipta.
13: Chingpi Tangi Tunse, Chingpi Luni, Gyakapki, Chiwa Laki Ube, Yami Natsuji Shi.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4: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주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15: 짬마지지마보 中国陆地战争的战局给搞不起别女界通奸巡逻队特别搞不起别中国女界点点通奸中国陆地战争起同样的装女界点点战
16: 听见。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点不面积，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人民识别的，人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追问，给他写情的。那娃那所懂的当，四处啷个？那娃五只找不说的，那娃点不面积？那他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郎在同的，人民识别的，人们领导出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 Nawa ngok ta, nawa zang si chene, ke la, de liu ki nawa shi ji nye. Yu fa nata nawa su chu kan ni, ge yong ki mu ji chenpa shi yi. Tanda kawa kip zi, chi le ki shep zhu to ne, ke ki nata nawa netu la, da kyun chi nye yi. Yu fa nata nawa su chu kan ki, de tang jisim chi gu bi yu yi.

0: 나다 나외 네드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추
2: 코위 결원이 도지 잠민바라 려와유도 조이 준된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점이 千不一吧 난저
3: 北戴河坡镇入局前，酿造米囊拯救小路。那王文呢？谁不米做呢？扛得起。那王石柱啷个办？那吴呢？谁米做呢？几大起？那文吧？那吴吧？得不米吧？说给退休娘子能中起米。那文呢？对，他就结果子，真书堂了撇他。那王文吧？那吴这吧？能速动了？那出啷个？那文呢？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地内了撇他。我们路所见看见，在就把做物子呢，他上个小区就对了。
4: 개가비르부터 나외 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 양라 토보미도 락제기 지난 년도 뉴욕지 치발래 흡시사 한도 민주군은 리미토 당제당 십제 천리 당정 대신 리미토 편주 최초 제수당 개용기 총기 갤락성 유배 문진 나외 대당 되는 편류 전별 권에 나외 내도 라수 지지 군이기 나외 대당

0: 야, 안녕도 우다 숙엽. 야, 숙치스. 야, 우금. 우마동. 야, 겨 숙치스. 숙겨. 턴저도. 숙겨 제겨스. 더야. 턴스. 더야스.
1: 아니다. 보고 때마 탕마인 뱀하즈 부시르샤.
0: 저스텔레 슈우이.
1: 저스텔레.
2: 도대체 나.
3: 뜨다. 봉겐리스도. 뜨다. 봉겐리.
2: 제자 야호시오샤.
4: 봉겐리스도. 문에게 하고도와.
3: 야.
0: 중이 교수 볼다 하셔 통대야 갈도 교수 교수 또다
2: 대셔다 야호시 대시 장자부시 도와
4: 몰라 나 방바시 덮지 온다
2: 아 용아 습소 있다

0: 잘라 두서 입자 같이 가.
1: 중국 감시모 로니이.
0: 감시모 주기. 나 어레레니 주스 기름 좀 해봐. 대롭선 제 여세 마트 제 팔론 같이 가.
1: 말랍자 공부시비. 대고급 상부지리. 장게 신규비. 계지 빨리 적배. 외바롱에 계제 감시모 조국이. 군조 중국의 개교시국이 제장아 토괴비. 스미레 대지랑 문에 추이샤. 마세 납진의 최후대 돈도 이제 감디스기
0: 아주 나 최탄다 감스진의 투법디 하공매바 도슬로비나 년가시라 요르다
1: 디란슴제 정마리 냐 아자다 주조 중이 피해 요리
0: 제능아 디외슴제 요파 란타리 파로야 미유디 개규샤 주어 좀 아이 야메나
1: 개멍라 키라셉 키브달라 언니 탄다 간이 좋아지 당아기라 나게 레치네 마르다 데마체 마키랑이 산동네 마지
0: 하
1: 나이스스 저와 요시
0: 지금 왔어 등기 녀셰베 게스톤조 让个 人, 人忘了春期起个生不多呢现在你也管他是鬼你也是他开始没让个生命节生了也会当着急你也让了管他是个鬼你俺们俺们这查查说俺们呢俺家团队学不多嗯你也先说哦爷们呢多谢你也让你们都用户让个得说啊
2: 랑기 빨린 소중 제도 지스등 아쩌다 신다랑 주도 치모호 니엘 샹강치 디네 감스모위
1: 나한테 제발 야스이
2: 야슬롱 마치 마자 장미

0: 용아 다니 지라니 갑자기 처음이도 말아서 가고제도 서울 도다디 장가 제가주 예 중이 아춘수가 다제 디네 셰쇼리
1: 우틀라 토치 제는 갈라 아춘수가 주의 是吧
0: 뭐다 쉐도유 니디이나 장경아 롱게 제봐
2: 아지 지샤

0: 장게 아줄라. 니 챙기 쓰길라 브로.
1: 이 계란게 탑자이.
2: 빨래지체 주제입지베.
1: 다가지. 마치라나 매부시다 마쳐. 내 주지 니 고쳐내 쳐마서. 동구미 낸텐다 내를 쳐마시지. 이내 계란은 니시 쳐보다가. 가게지라 나와 등급이도.
3: 고쳐시마라. 계세 다리 공소 모토비히나. 군이 며지지 투야 그거 요마시. 진주니 카체베 교나디 다리가 주진르시세 난들진의 그체돌.
1: 난지 내림 상마 그지 체차브시. 용게 마시.
2: 팁팁라 내쇼 대죠. 님이 지초는 용구르베 님이지.
1: 용게 마시. 생이 인지 저거지. 좋아.
2: 야, 시몬.
3: 구셔 시몬아. 구셔 시몬아.

0: 아주 고셔 심어라 눈터 사사 하시 아주 딱 공하지 자기 오늘 저 자지지
1: 아자부터 빈다가 좀 마시
0: 딱 보고 나와 마시다 장 다들 내버디 치미시다
1: 나의 중국 미리 나를 개컬 때 맞춰 가래
0: 아주 장가 드제 제비는 고셔 심어라 녀터 시라 수치 나도 드제 치니 마시
2: 아주
0: 지마 지마 고급 중성은 이용 소식 다 뒤지 심샤 아주 너희 지마 이용
2: 전에 전에 아주
0: 뭔데 뒤지 심샤 아주
2: 아주

감사 채모 두통 니셰 규리 마시퍼 유기 젠종 통미자 아주 용초 띵스 추모리 코모 테니 텐기 미예타 퍼유 미마기 초아타 셈캄기 네다시 인시 초부 메야 자냠 인베 이치니 어릴 록지 가솔 쳔베 세멍나 人你了过特别别杀中级归拢西雨路绝境米人王三年提给土地康西给七季里曾经中波波地区前往

0: 아지.
1: 로연배. 또다. 아 잡아 레운데 내 두샤.
0: 들베.
1: 내가 잠시다 잡아 안고도.
0: 아지. 장기. 레그디. 멋진 지그지베.
1: 가리나.
0: 가인스는 작발이 우디 야고요 마치. 랑 좀이 작방 거야 가리미 신규베. 랑게 대왕 중조게 개주 원교 체프치. 감스치 뭐 띵초 체프치자. 딱다 콘소 거야 중프치. 제자랑 좀 준비 체프치.
1: 대 중국 로규이 피심지. 감스치 뭐 소원 사바디. 교베 소원 사바지.
0: 랑탄데 어리 성지 체베. 대차체라 주차샤 콘주 단단아 초가 바르다 저와치 입에 덕치기 드링아 내비 임진의 레레슈 개장아 소자 나타지 조기 개시랑 그 돈도 모두 닝구링 시기 좀 이들의 집이너 콘주 자 개지다제시사 집은 맞제 타나 사진 내비야니크도
1: 我让王月月总开始一切不是一大堂过去呀的我让王是一是第二日日一年第二日看来看对谢球嘛的阿姐让开新个月当他让开这位能丢的给今晚二日看着起来帮他下的要是可是让谁对谢嘛是你对嘛是你也是完了让中国的这方面热情的生病
0: 디데 쳔니 그 요지 아 진짜 다다 야 접수 있는 데 입시다 시야 아주 라가 디제
1: 그랑게 세제 신지 그베 냐자 계시디 감시 못에 맞제 탄다 계자 유베 규제브 샤브지 내 중국 아고 타이완 데이데이 你们别免干了给下你台湾给免了东地大在最前面的组马队起个音你挪出这边
0: 用啊

0: 말이 공학에 도시아에
1: 예사쇼 아주 유니 그의 유신 남주 공학에 도로집에 내 중국계집원의 마파의 치도 게라게 남주 구치 주고를 교수여 봐 가야지 치를 겹자시규 사회가 법수

0: 자용배. 에리 마르쇼네 타이완에 갭 교체베 유니 거의 뉴신 넘주 공막에 돌샤 아 녀라 총래 투진 수입에 에리 먹초 대제 넘주식으로 세가 더지유 나주 공막에 넘주 근데 돌미디 신고기 넘주 더기 부디 곽제디 에리 치투이 계속기 서왕손사 나주 중공다 대원시 중국 라바티르쇼나 용구마시
1: 요니 다진소야 크리메 녀시마소 마세너르다니 타이완 미르시 타이완 중총원의 시나 상황케 허비
0: 마시 요니 넘르다니 타이완 미르데 사토 레르치니 어리 미리 안츠 넘르다니 중국게 마심바다 에리 계소 상황 칠마 갸르베 체토 건즈 넘르다니기 소겹님 바로 곱갸르 괴슈그제 저와네 루효마시
1: 어리미미나라 나주중괴미소 넘주시류토렘도
2: 어리미 따와토다 기슴사무요시 예주디 예세우신수 넘주카로와 순터메나 남사 출십시 삼쇼 예세우시 미도가오지 넘부사세쿨리교니 문시바오 양해처부시로 샘쇼아 디렉트유나 마주인지수요봄체니 내부 마서로샤오리 내주 자차보다 개신부가리유네 태가를 많이 사슈드리 신수에
1: 신수
3: Rang yaw shi li chung yarang sewe gang yi, yarang dam san xia yu. Eri yu ni ke yi nyu xin nam zhu. Ngan zui, tai zhou zhu da, jibe gya zhu zhu gyu gi, zhe sam dor xia.
4: Dab ya, kyn zhe stor bre.
3: Kyung gudong a. Kho bu zang bie ning ne san zhu. Nam zhu to le, qi tu ji sung gi, zhen zhe seng chen du. Ji zi ngan zui, cek xip jie xie da, yang na nam zhu da ni ni bi na, di ngan zui ngon ne xie na, tu ni ha chan chen bu zhi. Kung dib ne ngan zui ga dang jie, cu ma le xiong di qie ni, chou yu ne,

그래서 다들 제주도에 의용이 다쟁이 그의 유신은 좀 잡다 디신 개지 요체다 수박사지 장소에 넘주 푸르디 고수 나세라 시도 시작해라 아니 누가 지부대요리 태주 고수 그기 루드리의 종이 대기배 개비 제지지마 앙이부터 보다 지역지 中校打回去吧，那把是军。

0: 내내주 상만 기나 쉬비. 기나서 어레미 시교 시해주고. 미지에 주나 좀 힘도. 마생아 주나 주사비지라. 마주고 초도를 샤시. 고조 표진수. 제일 공마우 주실래서 옛람사 초도네 하체비.
1: 난 저 유니기 시로 녀는 니버리. 이내 상계 중공을 떼어 주니 요즈베.
0: 미치소서 장향시. 중국민이냐 자 어리미이냐 자. 군계와 장사는 것이.
1: 승인의 내가 용모고. 让两个人比不赢。哎呀！
2: 罢了。
3: 哎，让个那子念线去。哎，等我多喝点甜蜜多，今儿么就能有效。

맞대. 경고죠. 나 뒤부터 진대던 같이. 나 라운트다 주도 실험에. 아주 과대하시. 네 크린스랑 시어. 흠. 뭐라도 더 랑마 후배 산들이라 네가

0: 겸도 쏠리야. 나 표현 샤머 스케차 사부 줄었어.
1: 어, 제자 락시 침수리서 맞아요.
0: 샤머 만자 줄었어. 대도 다 디피샤.
1: 아, 네.
0: 쇼베네 나라니 퇴진 다 드리려 약혼야 여겨 말해.
1: 어, 그래야지. 어,
0: 맞아. 다시 동안.
1: 티야 게스트 봐. 봐봐. 닝저 준비 다 챘어. 만자 줄지. 응, 응.
0: 아니 드리데 공부 잠도 좀려 유고로 용바 안 그런게 디 샤모 나도 샤모서디야 게자 잡으시도와 아니 지 녀가 용비 딱딱 그냥 상관나 여리 게자 잡으시도 야 쉬고도 봐 팀지 다 팀자가 공부 삼주가 아 샤모 하는 거니 예 비글 라고 참 비글 벨
2: 어디래 나비 샤모 어디 되래
0: 제가 샤모도 야 신다 공유기 샤모다 정리도 맞아 잡으시
2: 저 신다 먼저 지지 여리
0: 사실 또 쓰지 벨
2: 말해 된대 된다 디 술럭스 내게
0: 그래
2: Oh, that's the top shoot.
1: Ah,

0: 다 개개인기 말람니 제 단도벌을 로숨주스노래 다 샤딜야지 통체부터 늘어나는 바 랑가지 가서 제 단딜야 다 베타야디야 세나야 심지어 늘는 나라 차잖아 다 지르니 볼라게 지말로 다 미럽다 무슨 미럽 좀 늘어지게
1: 代代相传
0: Nereki konze dan tezu kanal ta inji minji di kode de Shomu digi ta Kheze de Chishiri shena ta Sha shenda mendra wa Sha dila ta di chil ta na mido pema Nalo cha zhani ninzu
1: O risha risha ninzu risha
0: Kheze yo nidzi si
2: Di La zim zha mendra Jiga ikibsuna shogun fun zha mendra
0: Re Ta di ngoma ki cha zhani na ta tanza ᱛᱟ ᱠᱚᱞᱚ ᱥᱟᱢᱟᱱ ᱫᱮ ᱡᱚᱭᱚᱡ ᱢᱚᱢᱟ ᱤᱱᱮ ᱛᱟ ᱥᱩᱜᱩᱝ ᱨᱟᱱ ᱠᱮ ᱱᱟᱯᱮ ᱡᱟᱦᱟᱸ ᱫᱮ ᱥᱮᱢᱮ ᱟᱨᱵᱟ ᱛᱟ ᱱᱟᱢᱵᱚ ᱤᱱᱮ ᱟᱡᱟᱨ ᱞᱟᱯᱮ ᱛᱟ ᱠᱮᱡᱮ ᱫᱟᱭᱟ ᱞᱟᱯᱮ ᱱᱮᱨᱮ ᱨᱟ ᱛᱟ ᱛᱟᱱᱫᱟ ᱡᱤ ᱡᱤ ᱪᱟᱯᱚ ᱨᱮᱭᱟ ᱪᱤᱨᱩ ᱛᱟ ᱱᱮ ᱠᱚᱞᱚ ᱡᱮ ᱥᱟᱢᱟᱱ ᱫᱮ ᱠᱮ ᱨᱤᱡᱮ ᱫᱤᱱ ᱫᱤᱠ ᱛᱟᱨᱩᱨᱮ ᱡᱤᱜᱮ ᱡᱤᱢ ᱫᱟ ᱯᱷᱟᱝᱨᱮᱱ ᱡᱤ ᱚ ᱫᱚ
1: ᱨᱤᱡᱮ ᱫᱟᱭᱟ
0: ただ、ちょっとチャージャーでね、ナンプルチャージャーでね、だ。ルーでは、だ、セットキ。ねじけべ。やしんでくと。うん。たんでけ、ちねナンプルた。うん。しねや、たせにおれ。せ。あ、つ。せでたせに。ちげけめ。ランス、ランス。お、で。たせにね、たにみてんすね、に。てしねちょっとチャージ。しねでナンプルちね。だ、けじんチャージャーでな、たで。ちげちゃん。せ、けじんでチャージャーのじゃなき。
2: 계지.
0: 계란계란계 자고 또 상세 시험하다 뒤 체조 찾디래야지 라디다 티디
1: 뭐지
0: 배치지 다 자디 여선 사네야 갈마 요제 샤바르치 야 가고
1: 뭐지
0: 뭐지 오 이제 지마 요제 또 고소 뜻 있는 거 봐
1: 그럼 그거도 거고 이제
2: 이기나서 총가지고 맞아야 차도 가려 지게 겸는 线上다
1: 线下
2: 线下
0: 다 총가 어디 니조 디치고 야는 총가지고 있나 단 문조게 따지 잠잠는 문조게 도이 도이 니기 나로리아지 데스데탄 다 미 사다른 거 데바타 지 문조 바이 기 니트신 데바 나 샤문들 단다 뉴치
1: 真不行。那你看他的他青素的逻辑里啊，用不好在嘴呢。那当时做就知道，他说他扎进去了。哦，是。他这双这是眼睛中了。是是。哦，一样一样过了。哦，逻辑里还在嘴里呢。逻辑里，他我就他你拿去把天，今天吃什么肉什么的，来着。啊，那，那你看他当个男子，展销什么的呗，几块钱呢？
0: 어디 좀 되는 차가 된대리아 중요해. 중요해.
1: 가봐.
0: 나 보조 데려 칸티스티 산르와
1: 어 오제제 토체나 다들이 니 대칭하고 연배 문에 그냥 대 샤마디 녀화 연반 쇼레 럽중어 십지초 단 마온베 런데나 캐나 야 자초 니무샤샤 용에 제시민데 시군이 레레세레세
3: 무미징니슈샤균진바非遗传承人무미징니슈샤균진바非遗传承人미름니미름규바代代相传미름니미름규바代代相传락수手工락수手工침뷰콜로缝纫机침뷰콜로 缝纫机，翠甲把染色，塔克丝绸，塔克丝绸，吞布产量，吞布产量，布切质量，布切质量，骨切材料。
4: 骨切，材料，
3: 拉切，工具，拉切，工具，
4: 扎比，模型，
3: 扎比，模型，
4: 鲁班，模具，
3: 鲁班，模具，
4: 葱绿，展销会，
3: 葱绿，展销会，
4: 葱
3: 兰，销售渠道。
4: 葱兰销售渠道。

0: 중국 미드스 지게 아니 룽캉 디도스 제제 자주 토비 디 하장을 여우선 디토리아 아니 시라 지금 뭐 있기에네 배송야 쇼유 맞아 변종은 내가 최 미세게 개조되 가랬어서는 셸 신부 요 말에 좋아 요 말에 임비 이날에 지게 잠바스 제제 지게 응어 아니 지 다제 도서 정신 그 최대한 데르케스 차샤브니 밀룽캉 신도 코 신도 편바 년가 첨부 위에 봐 딘데치를 시작 학도 아니 지금 차다 좋아요 된겨 차나 색지다 좋아요 된겨 아니 지금 진보을 끼고 탈 차샤줄래 믹색 누비요다 봐 나르랑 일 차샤빈 분들래 좋아지니 망부 중 예 지금 잠부 코나서 퓨리니 코나서 취에네 다 맨 능신게 누부스 제제 차가 나르면 체디 제거 민도 지게 안면 체데 마자나레 림보 니잠 숨잠 덴데 법토고이스 지게 타나게 듀세데 듀인게 예베네 아나 두 나롤 마사주도스 아나 나면 인가 예유도 주도스 딥덴기 디야 아니 니모 망고 쳬모 봐 지르단제스는 아니 잠바데 팅 니숨즈 쳬스네 엔딘데 주고이스 코나주도 송 디싱도 캐날 차샤브나레 나나주 주디 다 최년 망부래 잠바도 최년 망부여래 최다양 안나서 잡아여래 즉 잠바디 날로 추잡 자잡 오면 잡 로제 니 뭐 추고여래 제사 아니 녀들 대수한 대세 니부터 가려서는 배우게 내도 중럽디 아니 로섬도 예면 중대 직다 아니 뒤 중원이 아니 변종 로도 쪼르 교바 로도 쪼르 교부 뒤야 고래정 니 춘이다 튜바 로도 정신기 아니 시외디다 튜바 디신도 로도디 야 아니 더케세 아니 대단한 신도 코아임바 대단한 팬바 딘데치부 디 팬부 디야 로도 정신기 아니 그 뒤세다 줍체나네 라주 토브지다 소아르부터네 갈간잠 그 딱제 토야 딘데치지샤 디 슈니 가르자 소트 가르소도 스스네 다 네 사데 문에 장네 지게 사제 조직다 디 최디 아니 룽캉을 편부치 디토리아 딘데 지금 자주 토부도 아니 네 슈아디야 안조 지게 아 줌다 지게 첩슝다 딘데 바비레 토네 조데 아니 체리 토네 돈도 딱제나 도스 딱제 남베네 능리 유대 진탄 유대부치 딱제 나니야 디 조아미 데타 아니 지금 체리 약겔랴 Nyubutun duyak dinday shirisha. Dargis mi tsua yarki chi, shela yabucha, suwi nalya jiga shikzi, cishida mangbu yindayba. An dobjaya juya la haja gangay yudaybachi. Dindray gablu ya an nay dabudi, detan shindu kuwa chiyinbachi, an penbu yinbachi. An ditoli ya changmai dinnangu yor, da jirdan jesun yongzhas gyurne, an changmai diyalya. Sheba jitol, nega yore. Jesan nye ya, deri de shuwa de gara su, ne de, jiga, sa toba ne de ya, di ya, an jiga, rengxin ge dus, ne de bichi, minba. Di jingne lodo rengi ge, ko kechu yore, siwe rengxin, da gido rengxin yore. Ni ne ya, di ya lodongta di na le, bimi ju de ya, di lodo de ya le, den de, an mikse ge, nubu yue san, an saji zogor gyor. Saji zogor gyor bu di ya, ane penjong sabu guke, ane lukyu re, rinne re, jiga kansa kansa jiga zawa gyurte yore. Pena sabu yi jiga lukyu gore, rinne gore. Rinne di mi chone chung, chone yabu chung mu shu jiga lukyu di sotu ma re, rinne di stuen tu ma re. Jesan nga na zu, ane zhunghwa mi ma jitun ki go, miri ngab chung nga zhu na liya penjong go rinne di pyusun chokwa jiga, changme yiwan chokwa dobu chi yore. Di yu ya ga mangshi di ya, ane midus te tsone che tu, tsone che adi ya, ane zo di lo donja di na le tse yo ma re, shindo dha man zhi yo ma re, wei sheng su se yo ma re di le, ina le sa che di le di ne tsone ya gu tu ne, ane lo gyu di jun tu urwa, je san, ane nye jige, dagba bu gui shu gu yu ga xin zho xin jige su su le ya ga jige yu ga re su ne, ne ga shim ju di ha jang ge ge chen bo che, za chen bo che. Nega shimju di jebi ni jirin yudevchi, rintan yudevchi. Diyan jebi ni nega shimju di ge penjo zan ma yinba, ane ngana zui gigab yong, zambu ling yong liya, jiga leke piu tuwa jiga, daa nubu tuyan tuwa jiga liya, ngunzi dinde shugu yu. Ane toji chi, dirin li zan daa shugu yin.
1: Sumo alhingi, ten di pion zhong gi, ne gi chung rin tang kia ju gor gi nang duan cang ma, jibu shu sumba yin. Li zan ji men na mu tu ne, pion zhong gi yu sun shim ju gor la che zhi nang yu yinbe, lingi ne tu do du gi si yu ba shugu.
2: Tiri nganzu lo geba dhru lamdi ane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hosi daga dhru.
3: Ti shabsha ji odi chik tsudosh dago nani yongdi?
4: Gyawu shushtu wala.
3: Nase?
4: Yangu shushtu.
3: Chino lemba di tiku dhwe?
4: Da di hongo nasa wala.
3: Ti lo geba dhru lam ane kira liya kuya ini.
4: Nase nase?
5: Hongo di ina ti tubla.
3: Yes.
6: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chu, chu-chu jik.
7: Yamin kimbe nang hong dibu mebtang, go na gu yu kor so gi, yamin ni chun tun si gyobu qingpi tang du pebtang.
8: Qingpi tang ni, nanya di tang ki qile xebxu dine xing yin la, gye yung ki gyu zhi congda xing yang yin. Pen chung su lo ju yen ki cong kang yinbe che yinbe, tu lu debu yi qi nang cho. 青皮汤给吞些青皮露泥，叠个皮青蛙拉鸡鱼皮，下面拿出就是洗。最新去研究燃料猪皮，免去提，苏普能速汤，小卷抗压没被拖泥，过年去冷空上土，我吞去冷油特朗去免去，冷空去早晚给呢，年年菜洗土啦，免去去狗肉囊，可别没过啦，冷空了新皮就没过汤，冷空了下卷羊切没过呗。
9: 点心煎饼过年，年年菜洗土，菜日汤炖饼过年，那空了脏着切的，内部汤年菜去那里脏些切的，也没煎饼过那碗汤，故意夸我少去，那空没得我拿错，用牛茶给用土，青皮汤土撇汤，人民托青皮路面去两面汤，人民托那东铺里两面切切白，也没你去吞去，要不青皮汤土撇汤，运动也没你日汤，铁外人心去也没你了偏不与。 也没给别，那个不疼，那就修了哇。制作人吧，过那哇，过有可我所去，你打了，明显给偏女点鱼。他三三年，他三娘真冷，富康面康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葱康，卡巴昂扎，来我给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生住在亏，扎的给冷，冷西都亏，想我给，那么才得亏卡住，青皮糖那年面在葱康，卡巴昂扎。 来我给姑娘，给一顿来我给，洗来我来我，老开三年，老个重点连同去，管不拦老开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葱康，卡巴昂扎，来我给姑孙，端安妮来我给姑姑。
10: 姑母，吃么什么的，咖喱吃么嘞？
11: 你妈修的贵的，巴拉吉拉给妈的脸巴卡里不济，听不难的。妈的，
10: 吃么心不切？脏么脏讲切？点点为谁个妈的？为谁妈哪里巴拉？巴拉吉拉谁难的？爹哪里呀？表里给些些人白新妈切，很多芝麻，脏么脏讲也不妈切，芝麻哪里呀？又白吃心么多啊？为谁个妈的？
12: 龙女输了都进别两百零八千，我买的呢，取下六十元白马的，不能养活。
13: 谢谢日本团战营长，团战所在的车间营内长，团战的托大米营内长，进别的，明朝为南部小的。为什么？谢谢日本团长之马。
14: 如果得过，我愿香港长记。为什么马的得不上扛？
12: 破个重点冲水岗，各大行业吧。为什么马的得不上扛？
7: 야미 김비 너 공대부 매부다 너 공가봐 너 취약스든 봐 고나 Guyukur, Lotsingi do, Lots Chicken Chimotoka Soki, Yamin.

다와타 고방 교수 니에브니 오윈 크리티 수준치 샤와 소자 신경식 임바타 니모콘츠 따박카르페 낙습도 샤와 소중 치기 요지 낙습기 자레 등 샤무 토쇼로 뒤 다와치 다도 따박카르페 바고 수이도 시기 돼요 콘츠 균된치 레가 시기 따박카르페 바베 녀르케 차라 충중 망고식 소초위 따박카르탄 제베 소제키 창자 치슈 고르주나 오윤케리기 규제케바 장샤오리지 장샤오리기 파자포 규창마 게자한 사르케베 따박카르페 바베 소제레 푸도 중웨 소제바 창마샤다시 따박카르페 순슈 체체시 싱바 메베 금시메디바 바베 고슈투 로니바 나포르 춘조와타 로숨바르 립듀 라리앙 빠바사모 사르케 용토베 테다르 로흐림시 빠바치 두둔조라 타르슝다탕 징제소 쿄르기유 빠바오의 사망 고규테니 오은키 미리타 정중 캄니와르샤베 나샤크 텀지직시 장샤오리기 충두니 아마타 렌토 따바가베 싱바소 세라 장바 티칭바 체베 니에돈지용알로 낭소랑 교총 뮤미링네 슈샤기 균심발 담퇴충라 년잠치 딱박카페 빡빡타 코메 착소리 뷰탁지 고추베

소가 개베 뛰어야 될지 니소 남자의 캠비 남담 링체니 초의 눈빛 렁주르체제 진용투 송니 갱은 눈이 나서는 소두체세 구유탕 세리 고등치기요 웬디 감시해치외 근글림니 추가 말을 두두 남담 링체 카세니 충어진 남담타 식도 제디 남세 차세식도 출지요

담랄 수슈 라라지 진기 유지 슈르균 제바 메비 끈추 장비 담랄라 제미기 수슈시 진투바 중라 오알 군의 담라니 종교 남해 남기 대면 남발리 슈지 정규타 추규기 비조이릉 신기 깨카마라시 인베 민라 이시엔 남래 큐타보 시스 태양 마오리 길이 상부디니 다싱안 리네 눕초수 교용데 무다 맹은베 콜롬비아 자다양베 코아니 쇼른두디 테니 람노 테바신도 파르교 수교 고레 듄투 육베나 갸그교기 추규 링부식 초비유 마오리 길이 장베 추균기 구구니 추슈 파르기 대게링 제라 동미 숨겨 죽을래미 왠경 대격교기 슈균 효용 동체 동미 동차라 생기유 정수티 소개지 된도 격교기 장부와 퍼두 출두기 장부 세비 된유진 정규 팀의 존바보 老舍以 那么我的珍珠堂不写别 千年岁月 毛日给你长辈古库尼 大兴安岭日军的 退容西 尤对格普苏 下流出轨体 退容内幕 地区都当 车军大王松西藏西 参美都不及 日虽靠你 六九长美对你 리샴토 교육기 타르자단토 추제망부 뒤비 장부시 처지교대 테나 마오리 길이 장부 추비 장부 솜동 하타 지웅압자하 추여비 티슈 눈진기 슈르균타레 자단디니 처미 젠시도 준진유라 팅다롱오웨 처미타니 추균치웨 치위부타 유숑기 처미카니 제토잠데 방송 양부타이 대딩도 눌루탕 소불저 굴기 제발 개유 대다 뉴진체야 타수 자와식 두배 이가로 온웨 탕게 르무식 다르도나 슈다르 혁배 추균 어머티니 뉴주 경겐키 노슈더브 인시 파르교 출교기 출남징배 자나 표숨 좀 제기 추구탕 욕부망 부초라 초모타 서신이 락당봉지 기니 참게 신서식경 춥지 디니 파티 투제 리리시 세소 담세 대외 니둠식도 교지유 미기 통답 제외 최 참문이 최 최외 경어 파토 디규토 초외 제도 뺀 바로 외 자당기 깨카 말아지 준지유라 티신 추워도 순수지 축배 직된 시행시장 요진 충은이 덥차츠 딘딘

남다 체장톤 조키 청루 우르도 다웨나 자단 친구 디니깡 군기 좀 군기 좀나 예외 무슨이 군헤라 체신여라 저동남니 세포르티기 튜티 급수 충조초르 세리 망불하미 충조초 교수 체니 후슈 람도 체긴 여지 콘세 포르규치 귤람다 레와르둥미 니츠 솜돈삼스기 예베 유럽탕 이시에 루규도 근거제신 여지 상류지가 속도 나리아 청슈기 람도 체규기여 가이세나 충조기 내부차사 지찰 내직장인데 루규토도 콘조니 튜닥제기 찹순식도 지신여부세 벤나 세균토 튜지진 유로선제도 부딩바르 강자슈르시 구제바르 충조호네프로 고구바르 찰시마잠판나 정유 사카르 부시 세수유라 김이 종근너르수 총총이 티이 계획 무수유디 테니 종과츠 퍼유탕 파만변치를 장비 제 심춘지 시켜주세요.

0: 사단 토도 추락 킹시 정주탕 최위인장 모수 양웬 담제 킹바나 투민키 자당근 담제 키캄 말아치 투비라 충어수 거큐 제제웅기 낭베 제사르투 르시 예베 디니 투제소 리제속차기 신캄식시 콜롬비아 자당 양부탕 어근팅키 판부스이 자당 중국 신장키 나글라티 자당 나소 실링고리 자당 제라 점니토기 자당 친부시 시베 체년유 디카르니 냠지지급 로수 세리 링예 전주기 경외라외 송급차계 정미지기라 디카르니 이시의 창샤니 오스트리아 파르 내부 진견티 규제 송급차계 정미지경인데 내디니 홀은 세우타 대니 고르키 담사지 홀은 세우이 시야견러 동민유주니 도라신비 Kenny, don't go too to body. Nanso Toganki, too chishuity. Nanso get it turn to Yasu W, too shibet turn ye. Holon Tuni, don't go to you to yebe, che gamshe chewe, choe rung chinki, numshi dumbe, zadan shikri. Kudigi, Lori Chabapa Zella, Homin Sumjani.
1: 也就三里新几米康达天秀请着点那样霍伦比尔错开了你给我几千了听几米太阳达兰欧罗美扎达尼我咋的切为能最天刚念天的球员下巴婆马尾格数出去阳达兰欧罗美张不念中午结合你不也参张不也而古那张不那学起你他的家族也和切给难度
0: 军中给予。文章天不顶个大蓝俄罗门上部学军切的。后轮车位学军切的有个美景。刚才南宫的车位都切的。有个铁站没被出门不切的。后轮车位凌晨车票切完他。世界车位村长去你当着出不行。

다치 잠기 제수 퇴자 티출락 잠시기 정리 소용 챙겐지 내티네 카체디 허절 근기와 풀주 지가 퇴제티다 라리앙 호조니 홀은 수윤 잠투 부르용니 네딜 지르바 기베시기 돔지 제발싱나 디카르 초디 쟁겐키 덥차리 켠돔베 니게 십주하 예베 티게용 덥차기 나자치 하삼 싱기 예지 대나 예컵기 존의 송겹 덥차리 축출이 지유라 대체기 망타치니 제 자동적 대체이 부지

견다 등뒤 다와사촌이 매래랑네 샤규남 싱르네 르지 사촌이부 닌티레가 고축기유 세숑라 소주야부터 찰롱야부 매배 샤와 다종치규타 샤웨 차그라치규 레라치규데 중국 매슈낭토 샤웨 차그라라 맨츄린당 토부유바 문진치규 미싱키 홀로도 추르베 토에 샤웨 루토키 부자 메버스 닝고 심베투 다와이 샤완남 싱레낭도 공디 센잠탕 찬이 요조르체네 쳬바디아 메베 샤와 세뉴시키유 샤와 쯩외네캬 산듀 치슈디니 차여베 버그리티 인시 샤와이 닌다르세리체 차꾼부 여베 이윈 크리워츠 사게 둥게 체그 중나야 샤와초 차띠띠 여보시 어글로예 이윈키 김자 메릉월이 샤와르 장기 지주시 제경 지기유라 샤주최경 콘조 파마르 지시 여보시 론데 닌세 뛰어미 념시 워두 콘조니 다 싱한 리지 위키 오자르 옴수 촉쇼이티 교시 샤웨 캬쿠르 테진베 틀게 땡게 락다 제조 진겐치 이슈겐드 가슈 제베 락다 남네 옹게 요디 테네 투구츠 이슈 투진 갑기 가디 리딘 테지 웬갸 콜레 장면 장아치 웨 서구이티 소왕웨나 뒤수 제베 샤웨 고창 칭압자파 유럽탕 망치와니 유럽탕 밀리창마 이시아 소수 소두치기 요지 장례 무규규 긴장도 유라 중국 다싱안 리도 초대 진겐기 용샤남니 콜레스버 마쉐탕 포조 쿠탕 타니 쉐인베 리규지 인베 콘조로 강두시 지가르를 척베 쿠리오시기 다싱안 링키 리수 강사르 曾经 요르게 여튜수 샬루튜룽기 차바펌니 나세디니 기지 렌실치와식도 주수 티신 쯔무궁라니게 슝데 예가독부 동구 육식도 제와 체니 릉주치규로 깡과치기 여배나 동샴토 용시에 가자 시에베 모제지 뚝불기기 요디 테니 더 까시에 치위 모제지기 지신식이 임베 게살러 리미 주잠스기 요 대단히 용시에 가슈에 치위 세리시기 게시 용시에 가자 디 낙제기 용시에 진베 게세디 이너 샤모타 모제시에 남니 콘조슈 세잠시 나무네 소디 용세 에웬케 미츠 데스체네 용투퍼베 텐조니 시균 장부 요기 에웬케 미츠 토폴류도시도 교르시 웬자 뎅가탄 근게 투지 니수 용샤츠 급식 린투 따종 진겐티 웬케 소탄 카테기 쇼벌 나체네 야셈베 징예지 강사르초 테 샤브심 접두 초바치 테니 요모초 추즈랑웨 나다이 징예티 샤브츠 예셈 접두 뉘바치 기유라 트위기 착트 당체 샤브초 뇌쇠미도 발 교르시

낙제 강사를 내수미 띠웨 냠나식 안기셔 샤부츠 미타양 렌시 청지 낙셉 태양 콘즈 시슝 음세 젠라식도 줄라 요모츠 띠에띠에버 통치 테니 라지 응암도치 제기 근슈 테르주 동거제리 초니베 두슈디 응음바치 원자 타메 제가티 개간 치슈이 가인스나 나바르겐 겐소 신의 요모스 가메 두기 냠탁베 팜니바 로디 제비왕체 쇼르시 타니 상로르 바타랑움 줄레 텁시에미 용샤라 젠젠베 쇠티 규버상부 베톱기 여베 티 리큐지 규바르 겔린 톱기 여 상르지가 요면 잠도 중샤 되베 시주시 자르신 여진 미린와 콘조야 바로 시티 능겐지 샤부시타 칸제 차로에 요무시도 창의식

0: 디드레스나 모란 타릭 로젠디 순닐로 마냐 로치
1: 용아 다지
0: 이네랑 세야지 계세지만 인가 체베 속자 토비네 진조레 인마다
1: 용아
0: 사고지만 로젠을 소주리 디리면 저기 멍치 드시는 거 보이자 난년 되도록 어 전화가님도 줘
1: 다지 기예라 다시나
0: 장경아 야스마시 니 중국 로자년 되이베 로만 거기 좀 전년 유유 라미 세실자 이내라 니가 수시 세롬지
1: 어제 저거 가 봐요라
0: 저도 가나 마베게차 그렇지서 니 랑초 구이 저번에 니 네버스 셰쇼리 랑로 되지 니 근도 지도 게 셰쇼
1: Rang sibu sis, toji.
0: Ya, rang toji sila biya la, dendze ka la. Kechung ma zhe, nige nye zar shu, chakye chung zi lang, nye rang zhe shu.
1: Yong a.
0: Rang e zhibun gyeb zang, ma bie gyung gyu yo ma zhe.
1: To.
0: Ya. Zhoda.
1: Yong a.
0: Toji yin ga chi.
2: Dosta du, pita ge rang nang chin chi gi, rang ge shu ge bu rida. Chengke nung xing chep zhib di zhe, mu ne thong gun bu ri.
3: 我让你把林雪白接了，劝土药买的，这里是哪面着？
4: 这，你去找他的宋杰肉不丢些，吃不见的，吃不起别干的人，俺也得拿明的吃不约。现在你也谈的吃吃吃约。现在是说他都忙死了，退休的，你在旅行去干啥？让苏杰预备给我们成都药买着呗。你也谈个事业呗，俺这给了你不送账，都是靠俺用生呗。现在让个银行了，一万个数嘛，他们认识。
2: 배치인기리
4: 잔담주도가라 가봐 유배 뒤주유능이랑 다가치오
2: 탄데 담주도가 된주 첩집니에 롭초면은 첩니에 초구지 니 상무대차
4: 어 쟤네랑게 하산스야기 리빙상한데 치고배
2: 나 첩진축 좀 주저여자 깨부차는 용금 아지
4: 어 대지
2: 지금 마사 나 첩순 되게
4: 어시 개요 마시 장게 수수 뒤수 배제제 장가 가나드게 마시에자 아무네 깁시라죠
2: 이제 지금 마사 네 화실이 왜 치죠
5: 줄리 장게 람산 장매 윤대 유베 나래 개보 학바도 보냐 개보 부세스 아 디고디게 르게미도 네 장가 세비서 롱체메요
2: 영아 장러 대비치 응응
4: 수신이라니 참스라며죠.
2: 응응. 예치적에 기도디나 알르케슈 초부인스기. 퇴고토 롭침침네 타바 저게가 다도 체제디에브리. 시모도 피더게가 치료스다 칭마리.
4: 나이랑게 이시지세 간이도 견뎌도.
2: 란타다 다가지. 어. 알레르디즈 윤헬 주인다.
4: 네게요.
2: 고마리. 你也没吃蛋鱼，拜拜。
4: 拜拜。
6: 叔叔。第仓木这里介绍，英国的土质小伙组人队员，我个别在团结，你让他退休了。相关两个规矩人的，努藏 CC 间给车兄弟，你让他做不起。现在保卫上当线的就这边接了，让他们上车兄组军不给他装水，管他几个娱乐的总队随便，让你们都做，做的只话舍不得去对。
7: 努藏 CC 间你了把家钱开来，六爷买不着着不？
6: 钱啥钱？六爷看了没多，俺做两个退休还最大嘛些。俺做两个七十年住宿，现在特别要嘛是，这兄弟吃不下了，看见俺是那些不是，俺让做矿车开最穷逼的，扛不起就是。
7: 没那么多不肯吃小人，
6: 你看叫吃不着长期的一起的，开始吃不着的上个县不能去，吃不上了三岁的是等于叫吃不着的，上点的三岁去是。 타나 샹 고비네 꽤케 예마쇼 야 소소 허체소 데메드괴
3: 로마 디베스르시 서나 킨사슈토
6: 데데 루부토비갸라 녀수 겹상 디마 고미키시 내가 나보 야오요아 치도 녀자라 데브디젠트 카시에 꾸지세가
8: 战绩不分离机说的亏是我的领地
9: 키스 다보도 이진 장마 양수기 마지막 가비는

0: 아스네 코 참소 왔삼주 당도 예성 유구디 년셈 날 가르삼바 랑게 신고 유배아
1: 랑게 가르삼고리 니 가르삼고 유매 랑게 신고 유배 유령 우디 대신에 가바지 뭐 엽지 너는 좀 보라 라브리 삼주
2: 나래 뭐 집디 내 켈린쇼 이내 디텔라 내 쳇 놈에 제상 겹기문도
3: 승희가 니 알시다 강야치 주진라 랑교랑다 야우시
0: 니 랑교랑다 가르쇼시
4: 連年輕人的吃了幾三些的下,都都拿讓人讓他幾歲,所以哈,讓總過去比呢,怕你心都是什麼都。讓爹要去讀。師兄給讓老師要去給我的生機。阿家,老永別。一行跟著都,途中誒。途中,一行心也不能,蘇心困難了米都。
1: 你都被苏心给听着小王子让说下比赛你也算把苏心吐气气三七线的听着马去了是了不一阿家他心没给的皮特给俺他去找茶去年来往迷地拉瓜药的疼多年去找他呢俺孙的车皮苏心行不过那马的苏心前边来个苏心给你哼站起了准年别哦哦撑着给俺注意你也饶不巧
4: 啊，用啊，去了你们差不多，祝你端午节。前头我祝你的。啊，
5: 我
4: 管他卡拉啥用没？说说说说。卡拉啥用没？准对是呗，说他总去吃吧。给不起得了。
5: 哦，妈。
4: 不学书了。
5: 哦。
6: 刚刚那样看着也难了。哦，妈，妈，李惠子。哦，妈惠子，看不上。哦，俺来个这里，让给哪里要去住了？
4: 来是，
6: 我都对不拿起，家里准备用些。哦，俺来去洗。妈姐，让给七爷给看出去给你这个人。
4: 来是。

0: 구조키 니 제샤
1: 오 란경 구조 진다게 세기
0: 게예라 승마사로 이리 난 된다 도스 퇴수
1: 퇴다 남부군도 란로 구치고야 도나 나 가봐게 갸지 나 예라스 변지 봐

0: 억울아, 억울아.
1: 나만 더 봐, 나만 더 봐, 나만 더 봐.
0: 억울아, 밀림씨 나랑 연락 안 주고.
1: 다주. 억고 밀림씨 나랑 연락 안 자. 당구 건다. 란데 네가 용비, 란게 송접 전의 삼주.
0: 억울아, 나 유자 시오 마지.
1: 我这不定，我让他听到许多钱语。我叫我把这些个找着，莫来去给贴着，马上俺就拿了菩萨药请你买吧。我让车前的用嘛，是吧？车上我让拉车那点个单用过了呗？嗯。哦，马瑞，我没钱了，让你们都吃过什么去？一年把这些啥密码过去，多少差不去，做不去，看来行不用嘛这。
0: 车上，
1: 我给三不打你，让拉不着，带着出去吃饭。我给天亮瞧，让个几个了，你眼睛用用的啊。
0: 我拉不着带我日呗。
1: 大哥，布丁，
0: 都别说，当我过去我就认不到，手脚打呀要紧。
1: 马瑞，布丁，让个没呢，俺学的，让个叫水圈的嘛学了。 马瑞，
0: 我过去我就认不到，我是那时候就当过三舅，一年没来看看，等个没多，但伊呢，年日我做不着。
1: 不定让给你这钱呢，俺农具几个多啊？
0: 好了，既然囤积住年算账，农民最多了，那我当马瑞。
1: 让给喊了吧。
0: 农民最多。
1: 爹跑没最多啥，让伊呢，算了不就？
0: 你既然给对车再垫些奖不易，没来个人倒是是有的。

0: 다시 해라 아리 라스브가 워스 교회 되게 되시지 아 용아 장구아 토이 清平, 제라시지시다.
1: 루이웨기, 겐기샤자. 다랑로 대송에.
2: 디저 피터라라, 야시기. 인다, 니 루이웨기 첫째, 칸교이.
1: 니 라사낭다, 뚠사. 샴라, 랑대교다.
2: 디제이나, 니 최대시오.
1: 메. 저도 제배 용야 마시 상계 뉴슈 강유 되고요. 샵다인다.

0: 어야, 뒤에서 영수총수 조수 신사수 알아줘 샹부디 저지시야
1: 수수, 갈래 가수가 권단이 첩집송다 빠르듬장 좀뒤 수비 나 갈래 크기 전용호, 징비 수수 발견쇼
2: 영아
1: 예예 장호 봐라, 우징비
3: 让某只三不是用着嘛，对吧？清平，把你锅子下着。
1: 喂喂，要接住啊，某只大用啊。
2: 有有有。
1: 啊，是。
4: 老王，
1: 是。
4: 炒来什么？要接住么西？
1: 来是。

0: 이쿠스웨 보디나 니 다르신 칼리니제 두스 니에비이나 나일로 데비용바
1: 푸응아니 잉민두 답이야니 쨈쨈야 뉴유마도 푸게 폐진 나기제 셰민두
0: 부구딘 저저봐 제니 심보시 거브랑아 레다제야 치차나 나 로윤디 나롱딘제 가스네 예셰마제 That is shame. I let her see me do.

0: 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 수신 삼자대 안주 나와시 하셔 의다. 이내 수신게 럽시수 운에 속하고 시다도.
1: 상하고 연어 녀 삼로쇼. 그뒤 삼산에 맞춰 봐 윤규리.
2: 어디? 맞지 맞지. 수신
1: 줘.
2: 아지. 아 저. 네 조스가 저 영어도 게.
1: 나고.
2: 에지. 네 셰바 녀다 안고.
3: 로자. 저게 저게 김 없이. 네 조컬라메 그러니까 셉싱 그 수고. 저한테다. 수신 뭐 깊자디. 네 삼시 두기. 계세 우수지 접촌 속중 대비네 헤더스케 매바 딜레 로다니 셉시르주 예 소신을 가드세요 장랑초 예 신기 제마선 동안 라스냠 레치고 제마스
2: 하지 저랑 삼자 가르이네 뜬자시다 아래 둡투 배시고 난다 보고 영어도 배줘 비다
3: 야 두대 아
2: 으지 예
3: 독자도 나 죽인다
2: 결도 장이죠. 차신이 된제.
4: 다치디 긴제 나가 저 남치다 하시도 보.
5: 얘랑 쉐비엔 보. 아자 둘링아 저 나 량수 용고리. 라 겹로 당아 사왕자 링구.
4: 영아.
5: 아자 샤이 최함코.
4: 샤부디 권다랑 갈선이 뒤도
5: 커다가 차시장 교사 뒤미도 몰라게 차시장 교게 수고 뉴욕리 숨기
4: 영아 니시스 잔도 로지지 라고조가 교 권세 남사수요 칼게 아
5: 영아 나 도로지가 주인다 꼬겨 아
4: 영아

0: 아침 잠시. 드링가라니 레웨고 시에미다. 샤삼도다. 더도 댐 접주가 셰주슬라. 더게고 진접 제외자. 군소 고야디. 자가 숨게시. 나란수 개개네 개비너. 군성 물제 오기니 공세 금어르시. 수수 게르게 내주게. 자게 이네. 레롤 슈키 티조가 성부 있기 마시.
1: 오씨. 지금 심벌라. 장고세. 디. 니에고세. 디리. 심벌라. 워리 샤부디. 키즈 낭산주가 봐요래.
2: 几多个三句，重来一下。你到了三句，要的。
1: 前两年三句的日期，咱给年前上有啷么差？第二年光三句。

0: 라는 시기 칠레기 부스시고도 말이 니부지 콘소타도 차오르다 간이스나 라참샘 뎀보다 능큐링 부치르샤 라게 니 섭시로 용두에
1: 아차 라게 치조 켈린다
2: 이네가
0: 간다 라게 켈린비나 니 쳔보 우니 라니 잉부뇨마 마레스 세자 체초
2: 오네
0: 이네 최대 투수 유스는 시네고
2: 라디데 유교차르
0: 오도 스테이다 양의 민차다 양의 죽비체도 우익체도 나즈는 상매 라르 저와장비체도 대진에서 양의 승하스나 니브지 용도베 슈게블라 저도 니암라 치겐의 로빈조리 타스코가 있다 사다 신수 용수로라 나랑리 이치이다 나즈는 상매 라르 이치요리 슈게블라 뭐 슈게블라
2: 가리 야 알라 보다
1: 아자 양의 인치 캐랭구리 디니엘라 양게 치베주 듀나라 치조게 세세 체네 치도가 탄도 쿠거르드 양비야 당연 요르베 양 팀의 체조 토바 칼레카고 시라리 다 탄도 닌다 토르다 그디다 듄제 지미다니 초보 유부치오지 녜치조 라갸시녜지다 초부치도 르도 치편니지다
2: 나 미디다 간이 치세
1: 초신신의 삼동다 양게 팀의 롱춤춤제 미디랑 꺄꺄치기스도 탄더라 미디 난리네 그도 콜레 로로르바 아자 레마레 마세 이 한기치도 랑게 도주치다 계시 치조게 겐치부체는 피다 군주 이 한슈도 예보 삼대여리 딜레를 하즈 랑은 더도 포른제야 대여 말베 치조게 따레 라팅아 데니스 럽송 팅아르다 아자 탄더라 용보사야다 자실린야 니가 죽고 말이 나 치조 친도르자 Ale, dosne ajalaga ranle gyundengi kimjin kenge stirisa. Ine range tönzen den juda la cha mawa ma dosa. Kenge momo de diri.
2: Di, yo sa de je yorbe.
1: Kenju bugo jangyo seri de je jenye yorbe. Sekse sabo de pa yuk jo. Mase, bugo sugu juchi nuwe dinje sa ju to rebe. Sama yao dan be.
2: Ajala, kirang ngam jama nanda. Di dosta di che chang yo jab yo ri. Yine di debo ba khuda, xio go, o su, pe she, zhe mo gwan bo, ton do chu shi ge su yu ji. Num le su go de ta yu be, gan la num lu bi. Che zang di chi zun ne che chang yo jab yu zam ji. Tu ngo to di su go nuko chun ju ji. Tu yi ma chin si da. Di nang lo si da.
1: Da di su. Ji ma ne, zha xiang yo xe ri ding zhe bu go ma zhe ro chi.
2: Ni xin su.
1: Oya, rang toga chinje puza ji guda, tengine rang guo yu sigi.
2: Chinye ya chi.
3: Yada gyushi.
0: Nasu nye ni mito. Tijie hune,

0: 아자게 란젠도 나 쉬어야게 벼치기 이네 책임지유 수고 인지 닥치치 우수 겸리 용마다 신중에
1: 가지요
0: 칸님 비용 녀라라 쥐탄 가서 더 뛰고 급티디 통매 딤튜 네모 윤 다게 지고리
1: 키즈 나 통매 딤튜 나 취지 란둔 린 가자
0: 급티디 녀 나레 칠레 창마마 딘 디니 망출을 급대비 윤조 캡 지마라 진지 야고 치기
1: 카딘질 네비나
0: 두스탱키인다 아지 녀 단들랑 셰비인 뭐 아지 민다 혀 챘마송아
1: 캠드 캠드 비츠 챘지 캠드

0: 근데 너 녀싱도 도비야 갈락제 약해신 누구에
1: 빨라게 니 미든 켠 능미도 란도 너 니제 소 토도가 나 승이 젠도 나는 근데 쇼우시
0: 자게 니에 젠도 나쇼 디네 콘 슈니에 마르베
1: 마시 디제 이네 니에 빨라 마 자고 내면 간에 전촌 가봐요 무시
0: 니에 가갈 엄질라 TV 엄질라게 오글라 콘 명간에 전 드크리 숨기
1: 오네
0: 오네 디에 마세 Rangkala suaya lah, kau sihat tung. Tentu tadi rumah sama top sahri. Cik Xuan kau payung gure. Tada, di kahat tu.
1: Kau rupa ni siapa?
0: Senyeng ni ke di tibi no. Tiada rumah sama top ni.
1: Yachi.
2: Do you study and how much do?
3: Yeah, do.
4: Oh, Jessia, you didn't know how much to do.

0: 감사해도 와.
1: 어야, 깨라, 도전아.
0: 야, 우지, 오成라.
2: 우지, 오成라. 클린다, 클린다, 소소나.
0: 그냥 한 명한 비봐. 치료 小姐, 아자 成了 진도나 쉬어야 그냥 게 겹겹는 게 염마시다.
1: 마마, 한 대씩 같이 오래. 마마, 진소다, 진도다 여비. 마마, 한 대씩 같이 오래.
0: 인제야.
2: 지지지, 나도 진도다 여비. 아자 成了 일단 염마시.
1: 한 대씩 같이 오래.
2: 네, 그냥 겹겹. 소소나,
1: 한번 봐 이게.
0: 예, 成了 쉬겹.
1: 영아, 띵한 영아.
2: 어야, 클린다, 그냥 소소나.
3: 俺们俩没拿了，你就喝死呀，小西！俺爷我妈去过的，可就一年空给下面上下喊起你啊，对的。第二妹没拿了，预备，你就喝死呀，这是的，送过去。接了俺们俩，娘家床不洗，荷花脸把下面的通知一下。一年可就一年俺就能特殊了，下面给小卡看办去吧，这小姨。
4: 没事，提林，巴拉皮有马西，一年年吃了阿家达，阿姆拉，听到人有事，
5: 参谋长这之前啊，嗯，参谋长我做人，
6: 三、二、一，我入座。
7: 以谢镇都协会的，今年我们一场了年会，连小马镇镇都的，他们镇都他的活动的。永安，所有的预备镇学不足，赶紧联系错，让此要表扬的，给这里，让了。
8: 能明白，赶紧别去吃，调调他出去调节，伸出了一个的，想让俺去如果吃不起来，他们成都的团子里，真学不吃，出去的团子拿了，常在的当天去野菜去，很多俺在的做的，所以我的吃了钱就不送汤，所以我的是莫话听给的，俺大娘都团子搞着呢。

0: 치료. 가라오케 한 삼로 단 대비나 미마 캡처 말다.
1: 이게 진짜 체매. 나 돈이를 쳐.
0: 알레.
1: 저게 가다 봐.
0: 튜균상 가로지야 장삼로단 대니시. 다상 예살이 형제 배출신 비밀마 전두 오늘 막 홈페이지로 시도.
1: 네 배송스 개칭매. 나 김민도.
0: 가리나.
1: 가리매 가리시면서.
0: 가리매 시면서 애.
1: 오늘 저는 갤라트 때 토시대. 갤라가 가임도 명마무 이게 가리나. 그저 이제 장경 하기 부르시기.
0: 예 가르쳐서. 너 없이 배. 네 잘 명마로 그래 가면 제리.
1: 장 경고 가져 이네. 네 갤라 카드 좀 해봐.
0: 맛있어. 아, 단대 지르부터 정문에 귀시면도. 귀시 매배 마세. 미끼아임도.
1: 세. 갤라 갤라. 니가 다 같이 해봐. 쓰면서 잘 문에 이마 캐진실샤. 고.
0: 랩톱도 랩톱도
1: 랩톱이지 말해 텐텐 랩톱이
0: 랩톱도 파시다
1: 랩톱이지 랩톱이지
0: 예예 가져 가져 라바냐 이베 난 뉴스 잘 놔둡니다
1: 아지 니가 라코시다 가봐야 뉴스
0: 같이 니봐
1: 자게 아임도 이마 팀치 깊다 니가 아임도 마차 팀과 기울으세요
0: 오늘 응 마차 에 포집 신규에
1: 아 감사 등이 대두게
2: 공부실스
1: 공부실스에
2: 응 대리 님은 간 공부실지에 공세 피면서
1: 아니 영아 야자
2: 부다다 장군자대 톰제대 같이 유
1: 잠깐만 오청라 공조 내속에 하 이렇게 말해봐 정일이 하치면도 싹 할 거만 싶지 가봐야겠네 큰일로 치면도
2: 군주사가 로다시 트리지시대 고객시 청라기산대 대취시 권무성 캐랑게 견세시에바 탄다 퇴퇴우민도 Dos ne gen ra, gong mu seng.

0: 봉호 장마 배롱 외마 지심 집자 배스 체지 등호라 텐사야 할까 후요리 돌려지 소시 먼저 라임도 큐스테죠
1: 빨라 데메미도 다저와 유비 제티조 제가 암락치도 장난비
0: 지 네 로마 후장비 간다모라 민다 저와 유배시고 네 참무소 신기지
1: 콩게 킹고지 덴데 킹고여지
0: 암라 로충두 올린다 니시 냠 되베가르 您解决了。

그만 거기서 같이 오겠다. 네모랑 오신 뒤 엄마 신시 네모랑러 계신 게나마 여비너 네메시 모랑 하나서 없을비 모랑게 고마리 계시 갖고 차비너 돈이 없어서기 네 네 갖고 차봐 가려래 네 시부터 이제 뒤지 갖고 소 없을비 나는 시 갖고 차비너 안 갈려 마 톰체 유시 마르슬비 계셔서 만난 답이 뭐라 총체 로마 고주고 같이 네 봄디니 라게 마 샤베 라타 약슈디

0: 완전 영마차야 가리니노.
1: 디삼저 집에 디수리. 무튜딘도 마체고. 제즈니게 민마디면 신다다. 저와 제비노. 디수네 개파스크리.
0: 샹란 총화도는 근데 저지. 마트야 요마르베.
2: 로디브치. 디수운년게 수준카랑아 제 샹란로 카라게 주리.
3: 와, 지 범디 민마르 고코제. 또 사지 흐르승비.
2: 야, 저도. 예자 차 통화 줘.
3: 줘.

간단 안 심 김도. 다네 가야디. 길 고가 망스 중요 세듯이. 맞아 땡기 깊도 남자체. 또 세 유차차샤. 소소 삼켠 땀도. 계신이 심님제. 대다윤 시라기 때문에 용아. 다 탄데 땡데 네 듀티 서리. 그와르스 다 줘이나. 爹兄弟呢？你爹下，爹大米呢？你干啥？爹娘母对打，你这钱币呢？你干些事情没吃上？

아 이치시다 오야 다 뉴시 뉴시 야 만주시 만주시 삼자면 저 당마시 니 옆에 뉴 티진장이 수 옆에 있겨 생이 빌어시부지 진도 답치우리 내 대사님도 되오 뉴시 이게 아

0: 마시 냐마나 콘세 세오메르 삼제 찬투스케아 용비 탑주 켈럼메
1: 지부시베 등아 저두시디 삼초시베 두즈리 가다기니 미마고 셰유네메네 디스네 게브리 덴비시소 쳄지기
0: 마시 냐마라 강베나 주비오디 마라게 시기요 마시 도시 너주샤니디 겐키규리 쳄쟁이 능아 미시그 주다
2: 치료샤허
0: 샤카도다 日本这边潮汐河街，制作云南干谷地的，这段呢是我们日本主播杨宇飞的，日本这边定南了，广播们送收音。 俺的心里没头皮，真多个电白了，自从修多么松，刚到前边人了，让咱们给日本这边定南看白南做不着，真多的长不长下勇气，俺真多的七天前才把糖衣收银，我这瞧给。 日本这边定了养家镇都吃下去，苦口吃难着，看样子那么让给农药嘛是，吃不定俺就我给吃一，都算学术。

0: 나답소.
1: 야, 탐나 갑자기 말해. 장우야 가도 아, 무시.
0: 니네, 라니의 치도, 전두네 치딘치와 캐브리, 심어도 라이 탐부시마.
1: 나 탐도 와 가봐도 이제, 제일 치료 小静이 오르고, 제 말해.
0: 치료 小何. 경원아, 니네 꿈이라. 상경아 야옹 딘데 시기 아래 하코민도 년체들 뇌동 딘데 체샤
1: 샤오란 년원의 시험은 쏘 장원의 구글에 양도 통과 지구요래 년상을 야옹 지금에는 점린

0: 그러시죠. 지난 미마리 이렇게 못하라. 미국 소화 가리나.
1: 양투, 양다 전주지, 양다 주야디.
2: 그러고 또 살아. 주지 요 맞다.
0: 나 말하러 지르시는 분도.
2: 장애 안 캐는 중. 응, 칼리님 보이봐.

0: 야, 뒤 발린다.
1: 응, 야지. 야.
0: 어, 요. 야. 야.
1: 아, 니가 안 통다. 나 대이.
0: 아, 영아, 혹시 내 진주대 되었을까?
1: 야야, 카리나.
0: 나라니게 정도 좀 잔뉴자, 진주게 변조 좀 잔뉴스. 대시 이제 랑칠 시행이 있어도.
1: 我那钱呢，你也算了，让点点呢，也会得。 让就等吧，俺点嘛得。 哦，来，我的。 喂喂喂，你看见没？是吗？
0: 看不到，看不到，有笑，有笑，有笑。

0: 치료 아자 계란이 드레치 과야 두게
1: 남균이 드레치 그
2: 클린이 컴나 차 주시 칸다 열게 신두
3: 마스다 아세 칭려 응니 가로 지금에
0: 지금에
3: 지금에 봐
0: 야
3: 야야 然得不用去这小河
0: 开车吗出那么可以前面的话

0: 칠레스나 되나가리 나가 책양치시 년난다 먹어 네 가리 내 좋도다
1: 나래 개체스 매봐 랑제제 할 저지
0: 잘라도 키워 말이 포키키지 땡큐 아
1: 你回来都要开始啊，严严严破晓。大陆也这么急，严可都解决。
0: 老爷，
1: 休给我啊，严破晓。
0: 休给我啦，咱们成了。
1: 朱云达。

0: 진초 말린 조이 세치게
1: 겐라 겐라 루부도 나다 민마 쪽고 소야 크리나
0: 진초 티샤랑 민마 집등 티라 준도 시라친도 사바도 랑다 허유 준도 지도 차세기 소네디 루동 지표기 줄러라 카르송은 신세부스 나로리 사시자 침스 두스테디 장삼통도 니만 능식이 우죽 사부드미도
1: 겐라 문내진아 살롱몽들의 다음에 손나 총사 피게 답이
0: 팀의 내랑 손나 뒤에 매봐 덥시 가용께 뒤원하고 있어 디스비에 마도 당당 능식 삼자 침든데 당통 매봐 미마 집당디 미미 지주 당다 지부리 상생감을라 좀더 충샤
1: 지금은
0: 聊聊的这一句里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的句聊聊
1: 조롱하죠.
0: 아지 인지식 조우리 약시주나 정량님도 지조리 국가 등지세제 강조랑 미디 자동의 주도 보호리 야 인다
2: 야이 젠도치가 지겨 조우리비
1: 지기금는 일베 폼냠디기 민마제도지 민마로리 우디게 카발리니 민마제미 포시국이 nga shutup tu kesi ma sene yau ka dan ye ri yin ne ming ma sa ju den du ju ti be ji yau ka su den min du ta do mi ma gu yu sa duan ding min du la de tu na le shu min du ti ming ma lu ling le ke suan za nian lam sa mi sle xi ma ju
2: pom nyam ji ge ming ma jin du yin ne den den ming ma ge mi ne pom ju xi di he yun ge ma ba
1: Ramik sih lembut sedu.
2: Ngan tanu gue begi jo, mesti lengi. Shanshan ni, cikel cimbi no, zatung leh yang ni ngan cebu yorda. Mesti ne, ma ranyam do cikel junyu me.
1: Nyesi gue, ma ar dai fuki pete jun sing tipsu da, tangsi jabe cumu da ka cuci. Hou yu ye na lu len cuci.
3: 现在明晚就没有朋友的我让他多看马里你这些年找不是生气出大你们这些叫明晚就没有朋友的名了何有啥啊我那么难以不理青岛的你呗明晚就是国家人都拿中间三个头子他们人都拿修图下现在你我让陆林给我这路跟着这边 범디 민마게 뒤 마프이 배마세 땡기 그리고도 룰루네 미스까지 소중 신경이시야 제가다 생기 주다 님도 당제 범님 저 그래도 나 주야리 그 유승예디 생기 주 토부 당고다가 초그레치르 가부지스 카상스 년저보다 인부츠 빠르게시야 저돌이 겨자 벼자치기 범디 도스텝심도 가부지 스카산자 생지주 같이 되시면 차오리 이내 봄디 저화 요마시 최단이 로고 치고 삼주
1: 진짜 취동은에 빼레시도
3: 최단 샤보라노 클레스스

0: 내주당어
1: 낙지 참여 조성기. 대자동 승마리, 대결승사. 개세 정려 성지주다 카체비너. 성지주 박야 맵처리.
0: 어, 잼지주, 제일 가서 그때 쳐라.
1: 랑가 지자 쇼장디 성지주 날 구하유. 디네. 거저 클라스도.
0: 아, 클라드 하고 있어.

0: 야, 민아. 여시.
1: 세배 먹은 김좀 먹겠다. 냅 겹 사.
0: 세배 망스 겹다. 신부 요리야.
1: 미카시 갑 식마리.
2: 야지. 야,
3: 저러 장아. 다 지메 줘.
2: 오늘 삼남 다지도 와. 생세 망 뒤에 제지 셰샤.
3: 네 가라 그래. 생세임도 비라도는 삼시르도.
4: 야지.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4: 디르다.
0: 인다. 나중에 좀 도시던.
5: 인다.
4: 아, 맞도다. 맞도다. 씨.
0: 씨. 야, 세동다.
4: 상하 씨 씨.
2: 인다.
0: 인다. 인다.
6: 我懂啥名的小柯你还会不会你家你最忙了咋给不起炸药吗这接咱上干了一群事其实长啊你俩学习的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
0: nga bhe tap kham phri
5: chiro mingma sin ye de ge du ma sin ne tap sho ga ri ne yu ri sa jin ba ku ba sa ba sa mingma ke ba ka zu mi chang me xin se ri je ma le
1: je
5: chiro xiao jing de ke ta ju ri sa yi da che ma si
0: chiro xi he mingma sho ba su chi le xie ya mi nga ru chang chu me da che ri chang gu xie ne ni chang a give can me do can we meet in the mata chero ching chu ming ma cha ju den du chi ya dan du xi cha yo de yi ne mi yu zi le kun zui cha da ga ne ma ge be ga du zi da be ma che ma bi xi cha deng gi ni ke zu chang xie chu ma tang de ming ma de du na xu ya pa xia ta ne ming ma la gu cha ya gi 로호에미도 장구시에는 탄트 샘나기 독재대 보통도
2: 독재딘데다 미상메 샘난 유시시 마차샤나 치네 미마기 미에 페미 지응은에 니로즈 직침체 칠레 리무드 마파로 첸승드유 참르가제 딩주시라체 소소 경고 유승비 야 참르니 마르 카케 멤버제 카케 신민도 승비 급지 남지 겨이 긴고라 마르치고 샘동나나스체 부수시라토기
5: 아 부수도 불걸시에나 다시 안무네 nghe xem ba bà lóng khô lóng ra chi gì số số của nhà thì mi cái tuyến đó hay nè là không biết kiếm thằng mi xin đã cái phô chủ ý là không biết kiếm thằng nhà mi xin đã cái phô chủ ý nghe xem bà tiếng ngôn nè nhà mà lại như chiếc tủ đã
0: đây đã
5: như chiếc tủ đã
0: chiro, rang ge chun na de zu, ni xin ge yu, wo ni xin ge yu da.
5: Ang le, ke qing ma zhi. Xie da, ge lai ni tang zi xie da. Yo.
6: Mei zi si ya di. Gen zhe si jie ni. Sheng yu le de bei pang ni yong si ge ri. Xiu guo 心难了，对不起，亲爱。 对不对，你们几个习俗呢？新年叔叔擦龙琼都不了这样要的。嗯，记住，记住，春晚让你啊，让给叔叔我念圣诞了，哪只要这三不一呢？七列个恩吉典节，阴祭冥祭，冥祭也活着钱，我大好高松哎。
7: 生宽天了，哪只月呢？哦，生宽天了，哪只月呢？哦，阴间门前点个着的，哪只月呢？阴间门前俺们就点个着的。人家啊，生宽天的，俺们就要我做我先着。哦，过去生进出，俺们就得天不满过点不的时间。哦，天不满过点不的时间，俺们就得点点计划了，查给全部的收入啊。
2: 他们这生宽俺们就点过日。
7: 你爱个把性格人。

0: 진초 충두급 기니수 랑게 신도 가버리
1: 니니 진초 미마로 릴레베치르 게라다 게나 상무유자 진초 차사요리
2: 치조 小静게 수수된다 남자시라 시마시
3: 자 정료 치조 小静언니 충두네 님도 살로 총부지 치조 小静의 섬수 가르유네 심나는 야대제 나서 큰 시행마시 이내 난주 개체 도움인도 잘해 탑시 여마시
0: 정녀 진출 그 시그디 개시야 가부 여마시 로망 군나라 심나 그 유부다 진나 라마도 미수진의 신유 여마지라 로그의 체토 여마시 진출 심한 음지대야디 우두 탑세 중배 다시
1: 예 신사 예체리 양세 되니 주고 마이킴 제 시험에
4: 려려 가르쳤어 두스다디 라마집 주부자 마치 배지에러
1: 我就让我有些什么没请你那让就遇到这么多我让天去我让天去他们说我让他们的脚不是给你给你让你们都有那个爱语我还有几个你们那些呢我们去去了你们都去不去今晚你就看了你我去那边让他开春去吗
4: 용아, 지만 내주 갈라네. 니랑 시다 주이.
1: 탄도, 지만 내 내주 갈치 없다. 먹기면 내주 갈치 오네. 뒤돌아 가 시에 배마도. 좀 난 큰 양 처음 용아.
4: 려려, 나 로리 예수나. 교수 님지 세제. 나 니 주주비를 시에도 용도해.
1: 님지게 가 세지. 라는 거 이거 유배시고. 니 남 상용차.
4: 니 집.
1: 니 집. 拜拜。

0: 토라 충제 구 메스엔 댄자 친구 지 렘규가 총간 아 토라 충제 구르 즈가 메스엔 댄자라 토나 시브 타만 테미쇼라 메 피주 시미쇼 니 소타르 쮸란 타 댄자 튕루 시브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아 메스엔 뜻된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타 랑급시고 숨 메전 제거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 보데 지세 피조 세데 연장 계속 용세고
1: 创新踏界，乡村振兴。
2: 每天啦，每天守住祖国。

0: ཁྱི ཕྱད མི གསི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신가 좀 조지 디시지지 중조 봐. 저시 당부 되면 진짜 저시 통매.
1: 저시 통매.
0: 어, 저시 님디 저시 삼부.
1: 됐어.
0: 네, 저시 봐. 네, 저시 추디. 저시 제 봤지지. 저 신가게 디지 조 이제 봐.
1: 됐어, 이게라. 그 유고 대피도 망체게 그게 텔랴. 망 도구시다.
0: 단 망체라 디지 봐. 저저 한번 디지지.
1: 한번 당란.
0: 봐. 다 장시 지지. 다 장시디 고민다에 디 조서 세세 노부딜면 조 디라지 봐.
1: 그냥 저 한번 근진 신이었습니다.
0: 요래.
1: 아 저 한번 이 바차선 다 디르 바게 커브린 뱅고 리 수샤나. 고자지 페우지 문화 유산 수고를 봐.
0: 근데
1: 이 근진 신이다. 내가 망부 유기리.
0: 다 안 근지라 진이 걔라 님치리스 슈올.
1: 아, 렐레세.
0: 건져 봐.
1: 아, 네. 걔라 두규 피나 더 봐.
0: 피자.
1: 피르베.
0: 피자 고메 다 삼초지 신혼 배님부 피자.
1: 아, 렐레세. 나 걔라 런도 근지 시아 이베. 다 아주 좀 크스 럭마라 진취나로. 진취나로랴 등기 안주 년저스도 뒤도안 뭐지체. 거기야 뭐지다 아주 관광처스.
0: 요요.
1: 되게 세상로 치제 고마고마 치이구나.
0: 다 룽베지 다 멍시라 다 나가듭듭 수상원 땡외다 메자와 지지세 드니 다 싱기칼 노스코르자가 조엔데다 드니 미자 디온조 나마 노스 파솜도 칼 노스코르자가 조엔데다 안데 치자
1: 레세 알랑가가 안조 유고 친년라 디유나 뭐지 신예단데
0: 요르
1: 제세 김년데 예나 요르 요르베
0: 요르
1: 아침은 근데 아야 대체 저도 연구이나 말해 되기 근데 저 지금 나 삼소소
0: 아 리티지
1: 어
2: 닐린 接待
3: 닐린 接待
2: 닐린 接待
3: 닐린 接待
2: 김창 준강 가정 旅館
3: 김창 준강 가정 旅館
2: 김창 준강 가정 旅館
3: 김창 준강 가정 旅館
2: 멍시 지구 기초 设施
3: 멍시 지구 기초 设施
2: 멍시 지구 기초 设施
3: 멍시 지구 기초 设施
2: 숑람 道路
3: 숑람 道路
2: 숑람 道路
3: 숑람 道路
2: 람준 路灯
3: 람준 路灯
2: 람준 路灯
3: 람준 路灯
2: 기급진배 무민징례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3: 기급진배 무민징례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2: 给克平别文明人类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给克平别文明人类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简俊区景区简俊区景区简俊区景区简俊区景区
3: 允尽吧传承人允尽吧传承人允尽吧传承人
0: 김사정아나르 대사다기 되니 클라스에 부르데 두지면에 두스동데 된 요거 같이 다 지루마마 이제 거다 이제 자가 저 이제 주든잖아.
1: 응.
0: 되는 건 저 종수나 내려다 지규르게 뭐 진지 같이 지와.
1: 응.
0: 좀 종수 구지게 이제 지지제 요거 노스테지제 나가 노스 요거 인주다가 비슷하지.
1: 아, 근데 세게.
0: 어.
1: 윤정 제일 쉽지 도와라.
0: 어, 티셔츠네 띵은 좀 유명하다. 순간 내내 그런 통화와 털으네. 되네. 요거래라 가브라치가.
1: 됐어, 됐어. 디네 마셰 갱라딘기 소양 긴장 조간 저 민수
0: 그발
1: 아
0: 레세 아 딘사 고디 망쳐와지다 디투 사울 긴장 조가
1: 레세
0: 응 긴장 조가 추지제다 나리 조디 미카지 인짐지 칠타른 길다 내가 손 좀 먹어 제지지 나 렉지 기지기 쇼러 용신 용분 제 야는 제 용시제
1: 아니 게만스탄도 자기다 내 거지텔 야르치다 유고치네레 망망 조어지바
0: 다 지교 근데 내가 제일에 특별히 샤드리스라 생각을 하면 미장지 셰프기샤니 근데 든 미자는도 리스오니 나 미게 된제다 이렇게 베스오니다
1: 어 수요
0: 수요 베지다 드네다 찬제다
1: 친구죠
0: 응 안준룽 비도 아 칼라도 아 잠비다 저원제다 손준 시지지 혼자한테 줘다 주는 제지바 근데 차소니 권다다 주주 주다 지게 된 지교제제노 종수 상황을 대드나도로 요거리 칼라다치에 되니 칼라단 차소니 되니 디 주주 뒤다 치글로 디 람람 쳐보자
1: 뭐듯이
0: 되니 람 차소니 지로들마 다 안노 미고 오지 고르시에죠 이제지와 뭐 딱 그거 있으거니 이제서 저 이제지와
2: 짐둔캉 展览馆
3: 짐둔캉 展览馆
2: 锦敦康展览馆 乡冲塔鼻乡村振兴乡冲塔鼻乡村振兴乡冲塔鼻乡村振兴乡冲塔鼻乡村振兴恰苏么苏油茶 苏油茶恰苏么苏油茶恰苏么苏油茶聂羌青稞酒聂羌青稞酒聂羌青稞酒聂羌青稞酒葡萄藏餐葡萄 葡萄藏餐葡萄藏餐葡萄藏餐永日体验永日体验永日体验永日体验葡萄藏装葡萄藏装葡萄 藏装葡萄藏装果蟹锅装舞果蟹锅装舞果蟹锅装舞果蟹锅装舞
1: 스몰링게 팅팅레 제슈삼다가 쇼인 가난소 지메레 제낭 양결제요
2: 年底里，恰用托在家中文里闽南语言的强谈几个皮别人中松脚开始，第二，坑里成为真正单的途径，错谈之物难给改造单长内的。第二，每日错内七个样，索价米别汤都缺的马日，强谈给色系前面托，索价那座几个儿就行，错内七个汤，一句比行。 시드윈얌네기 석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 주타 种。江姐咋当脱了给炸区别跑过松阳鱼。江里
4: 苏界大堂周围苏家密集没切这食堂。
2: 一地碰鱼车呢苏得切续行事。天做草原三条块的贴近。家最爱的米协同阿东三个托俺去当他，让俺汤都操练起。

디가르니 주님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 그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외 문규 그 뒤주로 흉는 개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가사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흉는 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흉는 개위 변정 사비 탄삼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帖 조용리 탄잠 딜링카 탄잠 사빈 탄잠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라 문주기 라림 베드윈규 조두 호다치유 베베 듀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림 터진 당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界点别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지

0: 地个的云南省级出行一日让用去出行创业都七个席被新编那么一，表面第三只口碑定价项目一七个的修改，每张就涨了新段地轨线被差不多内转我转七千多。第二个月新段差不多席不停的，年度就比老二做不席一码汤。老表给南北交个线被老马的差不多席被几遍给差不多席个热死。
1: 哦，第一季啷个做？两季长毛了，出行口个三年卡了点这修建。
0: 哦，我表可以给老们说，自家吃一。后面这个月被米仓买了，差不多拿修的，年多老表的兄弟表舅表舅吃些个。初兄给阿家修了的，其他的伙计新段的贵些别差不多拿修。这边给七个十万的，其他那么着忙些个拿修的，十米来点吧，阿家修了了，不能过七九半数。刚才七十个数，看了多点几件，说么都别差不了了。
2: 别的乌托斯，赶紧继续搞了，突破破不开牛头骨面，我奶奶不顶这了，开始。我看把拿了，光没洗染脸了么？是。早晨的领导台北当地陈总的评奖做准确，是没听见。你看你，陈总运气的情形。这片前途，几十年老表团队先得步，都是面对建筑给强化业务的肯定不对了。一年阿家徐那给这片团队先得步问题。
0: 明显打了下，若干企图决策了下，所以呢，穷困吃紧水下。听杨宁看这切片呢？
1: 年初的中间的，老几个困难修过个月。隔壁的若干阿家修了新段地轨错别七个八十天。昨天晚，二家老表太急，车站半个地下口外，阿家修了，即便给七个点修，给三个口外，新段地轨给错别难修。哪吒了，别过牛呀大。
0: 老姐，牛爷，今天俺不牛爷，隔壁样，我们大恰切，差些，超越跨界牛爷人。初兄估计，赶过给你搞红叶银线，结果别人先操作的够个月不是。俺家徐来的操办呢，老表结果了挺个修呗，修人线可能什么呢？出几几看？天啊，先的不是培养，我当我不能。
1: 那么做，老板娘就给阿家修了的，若有结果硬币，那么提到了，人家的若不成本钱多吧，退你钱不点多呢。
0: 每人话了，新段地轨的出门错了，你别两句先别递不习惯就是。对岸地步地区，今年人年来开发转土了，你呢让别开发了，老表先的批准，马上地步地开发用工，一个比这月那么长硬币，六开不月是。
1: 是啊了，七个几个个的，搞不协查也是的。老安钱不大，熊兰忙不熟个月着，熊兰那么就要七个月是的，嗯，马就可再给钱那开包提再给七个月是的。
0: 新段地规矩直接不跟过啊，搞红眼睛长嘛了，天空了，你别两句地步，学生不长嘛了，大家开包钱不拉什么才是。
1: 别那马脚今年一百一呢，他妈人家开始今年一百大，谈的地表难了，马脚开始签约没，很多开包可再让约没，操办难了了，怎么三趟就写都？
0: 他妈讲了，即便困难钱呢，二百六马路六百七两百，阿家徐来的操办难，没忙些个开包拉穷，是我可为，人心可没什么，有鬼怎么的？人家可没什么说，俺心团年月月白，开最些大两年天呐，马脚用些钱。他妈。
1: 满脚过年冬，送的是不就是嘛？叫切片，啥个节奏都开包过，你给啥子些多？开包的，我呢吃么子？啥个节奏嘛？送完了，开包这边天安都月边，同年长嘛，也打的。开包七月六点五，昆明省的苏米超啊，咋多的都送完，满脚七节都通过做。天天啊，满脚过去出就了哈生。
0: 你听嘛，看些切片，忙修了挺几个，过去你说啥子切片？这点讲了，到今年六月底，啥个竟然乱用的？马子达开包多么子乱用的？我呢，六点钱不写得多，六点点这有点模特，提干了，忙叫切过去的。马子达开包你们多点拿了模特，忙叫切，听这是切差不多了，听不是？
1: 开包多怎么垃圾？俺家修垃圾，没事这点点呢，过去感谢忙。
0: 端门，地柜顶，军舰门把开包，七七桌都比城市东外，看门哪里样空格，马在开包的接，铁顶马就三百七。
1: 忙
0: 前端门，开包全部的，从南山端就开始吃。过七几日子端，两天内开包的，马子人多的，那马就七百。嗯，七几端的那样特别淡季，呃，的那。
1: 能别吃卡些吉吉牛皮。
0: 开包吃怎么了去？阿家学垃圾，人年纪过吃家日月，看不听大妈的家。
1: 丫头个都别是吃皮，哦，卡这样年纪巴适个，哦，吃你说样年纪是了皮，丫瞧个是个，阿你眼坑真的大妈下皮。
0: 阿家学垃圾，那什么东西？隔壁某人给坑真大妈学过两年，今年人年了，开包天天吃我些垃圾没谈，年年经过我高红眼睛学进去没跑去。但是呢，第一道马就要切水几个人搞后面，没让人是个多事。
1: 第这是六十，我本第个亚比，第这是钱，我那听不熟。但两个的，实力实力是不切熟。总之，第这就用呀，怎么没看了年差数？
0: 俺家徐垃圾马就要切不掉了，今年人年了，七八月半开了，期间都老干他，没干净就凉。平常呢，平常几个年就是几团洗这一年。阿家徐拉达身中几部民用的器具，阿家段拉匠提他的印，他们天堂部路经历两句地古路马脚天堂部前辈用我三部成就。
1: 观众啊，南站地铁就按照前脚，俺的徐个妹，俺会买死了呗。
0: 推着俺站住个，阿家段拉匠，窗门拉的样器械都拉杆他面杆结构路马脚切记银边，开包七木月十年，经历两句地古南站我这些。
1: 我们要给你们做切片的切包过程，我们要切片的切片，我们在床边已经二十几个月，卡巴脸上会肮脏的，我们让给金鱼说的是了不起。
0: 我们切片是我几天没送我的，我们断了了切包过程，我们这样。我们这切包这个月不同的，我们断了一天，我们切手切切等。
1: 我们记得，断了这么久，第一天了，我们养家过，哦。我当爷爷蛮就切皮，
0: 并不能让别开包铁道，而且断垃圾，慢慢断把了，可能没就铁道蛮就切不得。铁道呢，可能经历两脚的步路，全都蛮就过了成，你就挣你钱。
1: 开包的呢，过了几段让蛮就，第一讲了，蛮就暖不起烟切皮，哦，对这学问能心里住下。况且切过幺二四六遍学过，我们有在电脑蛮就切皮。
0: 而且断垃圾单位蛮在哪？我提出可能教育中国老百姓要用的是。
1: 我根据学生区的中国大马下边，当教根据的人当我提出的，我人当的外边下边。
0: 隔壁阿家断垃圾教育讲科目了，开发什么地质外那么大，越是一马的这样那样都挺贵钱。因那样隔壁的科目老师其他的讲，那我早晚得住个面。
1: 隔壁的那我早晚得住个面，看到等着学不能写这些。
0: 阿家断了军都马脚的了，桃山黑山什么有的，铁矿都马脚给陆地，那座朋友有一家，可能开连早年前面了，广告的样早年朋友们，因那样他们这边的民都人吧，阿家断了铁的，以前呢马脚的来没给我民都娘，
1: 就按照外交去个人，连这哥哥等个人什么什么就，给这操作起来给来个哥哥等个人肯定生个人。
2: 这篇策划也修改看几个新段初步写下题，同埋金山桥北罗马也录音现代表演这篇初步写成。谈到没忙碌前期策划题，同面这篇呢，开播过程结局没遇见的也求松现象。但提出呢，没看几个同埋人员的满足前辈，满足出热特别不谈。眼看几个外宾也话谈，看不大妈也下不来手，门外多入去看不皮，模特满脚起烟，几个一年约不成。眼没看几个满脚起了起不谈端起，他们马子太阳出让阿勇三百，甚至几个一年约不成。
0: 马脚起不，村民马脚起，单位门外家族都有烟。前面几篇三月起过题，广东居民有句康熙句。听不了这些内在呢，老表的有这些呗，都在进步学习去。明年我了，今年两句地不如，马脚起跟没涨，加新呗，隔天了地不贴了，生育了第二呗，那段话呢，托管起没多，天天了搞红眼呢，差价点不明路的这些就。
1: 啊，况且差价点不明都是，嗯，俺这马脚起是差这的，大伯呀，这我切托明都是的。
0: 托管切莫都别忘记，马脚偏见起跟场面什么说，俺家切莫随心，闽南的车多，俺家切外当哪座桥？
1: 体力女，生意哥哥怕你出下，学长，你忙不急，给就给。今年生意哥姐姐，托管切托明都。
0: 디브데 라리앙 토게 지문도베 마저 지게 망시게 다수 능이라 공고를 뽑아 신베 체도 유디 년도바르 년세슈 관정알이야 심드윈 디규 초과세야 된다 지리 슈비 디키보 되야 된다 시 슈고 초과디 과제지 마저 체바디 뛰어도 민도 세게 년슈 조르에 년도베 토면 딱제 지금 년주보겐 대다상마 중군 체점 포유디 뇌보리안 고치 가시니 치 갸하 심어야 중요
3: 多多这些呢拉着的托铁子马下国之卡些东西的鱼人不少是年子朋友忙大西当当面几个年到别对不天呢即便以明多年有种给我点不行有种里呀年我在当那没事给解决顺点有的生给这个托马地属的成为是多个是 미세기 체주 니바델이야 소베 나리야 민 망부구야 숨바데야 차선나 외톱다레 중의제야 도나 랑 외톱 가족의 토와유나 요송게 진바티야 디지게 토하다 디토베 쾌보연일의 토요시
0: 무디당제 세배 년도배 심진 디규 세배 원조 세배 진우 냠주 디구 세바테레 팀게 니소하게 도시 대유바 신도주 대한 당도 년도배 권주의 시고 비림시 네바르도 초바디부타 매장 강삼 면바 제시 외배 대니 요송게 체주 최식의 미국도 피해받게 되었어.
3: 라는 미주네 중앙 파르게 초보지 뒤주. 어디나 림바 오마티시. 라리아 림바 오마티 유베시고야. 랑게 초보디 초조 제초고지. 초조주나 림바 공매 고용에게 중교 따로 슬럽초고지. 대내 랑게 강의 유베 로마치세. 대야 지비게 레게 제구 제초고지.
2: 드링키 최된티 지핑키 민수키위 요총이 소히 차주지시. 초보티 진능기 벌시스베타. 이제 주문 수입을 라소비 탑시리아 딘치 치게리아 만조 지역이 남장 팀제 유에스 예준시 미리아 고고 단샤 차주 드리기 요청 예소 차주 비약이 원조 스네자 율리큐브 지에스야키 금생 카리나 난치 중국 시팀 로친키 기겐 침호 기엔 유엔이 라기 제디리아 지세난도
3: 요소 님에 나리아 미지게 요송게 미유디 주베 체도야 탑시 점에 나서 주고시 콘리아 조정외 수문능시 미카지게야 AI게 디스탑시다 이제 주마소 라소베게 탐람규 케보체베게 남장한테 잡의 교제 리베슈네 세비나 미티츠 런이게 요종게 미유 된대지 조야시도 차답 나소바 된대 주고시 차답다 미유게 발이야 남규네 저와요베 땡게시 세상 리베슈루네 세나 대야 니버 주르시시 Tere namju yozong tigzu da chugu chebe nipa si wo shi. Kongla zojongwe sungwa shi, zunsu chaju tere yozong ge miyu dhubche me na nezu loo shi. Gesi dinti e na nganzu tali ya miyu che nipa tenki shi shi.
2: Lensi, gilar ya tochen na shu hin. Kongki kyudun ti na, nyesu chaju ti go chi gen gao hong yin si gen shi du. Morangki chingge chaju di bitu, tamo morangki mengu yang yozong chaju ti na li ya chui chi, morang yang kyunggui po gen chi li ya kyur shi. 통말 체비기는 무랑게 오늘 멍의된치 지핑키 체우대야 현대비켄치리 이내 주어야 무랑 심신 요송 서버티 고치겐리야 교치 니소키 람리야 취샤 니취티리 팅그토니 니버컨제지리야 덴비고유나 덴팅지미
4: 블록조르키 유취시비
2: 메치낭 난취 무티 케베탕 송지키 팀도 시지티야 교련시고힌 오야 스몰링게 팅디디친 슈산 타시힌 팅게기 태외망위 침도 신지 켄드나 초리 팅디기 침도 균시규 켄도나쇼 팅게 슈덴샤고
0: 로비 현디 뷰루세레 초디 로교 시도세레 지빈 디규 민젠디 팬다 대외 민주이케 팬디 자샤 임베체 가레 학삼 시주 라레 큰김 담아샤 팬디 민주 꾸듀듀 샹구 호로에 유주이
5: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6: 你好，铁线新闻专辑，今天你进行选秀新中央站，请把根据学。